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긍정화건을 실천합니다. 긍정화건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라는 삶을 현재형으로 그리고 믿음을 담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연습입니다. 나는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될 거다. 등등.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태도가 되며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물론 긍정의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하나쯤은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 오늘도 좋은 일이 하나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좋은 날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오늘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시간 935 라디오 전주온 지금 시작합니다. Just begun to get our share of this world's delight. 오늘 첫 곡입니다. 치즈 무드 인디고.

네, 치즈 무드 인디고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1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깨우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의 온도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공한 운동선수나 연주자들,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도 경기나 공연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기할 때 보면 운동선수들이 다석에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뭐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긍정 확언을 하는 뭐 셀프 토크라고 하죠. 꼭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오늘 하나만 잘하면 돼, 뭐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뭐 등등 이런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응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내 편이다, 오늘도 다 잘될 것이다.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도 잘 될 겁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주원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텔라장 써니데이.

네, 스텔라장 써니데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노래말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일 많은 그런 하루 그리고 주말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치 오늘 기대하지 않았던 달력에는 검은 날이었지만 오늘 쉬는 날.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기가 안돼 있어서 정작 휴일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뭔가 좋은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이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이런 제헌절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휴일로 쉬었는데 2008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미처 빨간 날로 표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제헌절은 우리가 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날로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이 세워진 중요한 역사적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제헌절을 맞아서 공동체 라디오 의미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나누고 그리고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통해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죠. 공동체 라디오는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나누는 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루시 개화.

네, 루시 개화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 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전주시 사활용센터의 소식을 전주시 사활용센터의 김수민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청년이음 전주 소식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 전주가 청년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7월 스트레스 디톡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에 위치한 청년이음 전주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다른 참여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집단 상담 60분, 그리고 전문 상담사와 진행하는 개인 상담 20분으로 구성됩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8명입니다. 신청은 모집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진행되고요. 청년 이음 전주 누리집이나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이음 전주 전화 063-281-531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7월 17일 그리고 18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주말이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서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서포의 방 전시, 목판으로 인쇄물을 만들어보는 찍어보는 책회 체험도 마련됩니다. 책을 두 권 이상 구매한 관람객과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한 관람에게는 성차순으로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행사 관람은 무료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산업과 전화 063-230-185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전주 남부시장에 가셔서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독서특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7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꽃심 도서관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바다 액자 만들기, 서신 도서관의 책 읽으며 꼼지락꼼지락, 효자 도서관의 수박 수영장 스토리 테라리움, 금암 도서관의 유리 액세서리 만들기 등입니다. 또 8월 8일에는 꽃심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열립니다. 완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견학과 사서 작가와의 만남, 여름 독서 캠핑 등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

0: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시 재활용센터 소식인데요.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에서 선풍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 어떤 내용인지 전주시 재활용센터의 김수민 선생님 전화 인터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 교육 담당 김수민 선생님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이 어떤 곳인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은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는 공간이고요. 전시와 교육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과 자원 순환을 함께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선풍기 상담소처럼 물건을 오래 쓰는 수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네.
1: 방금 뭐 선풍기 상담소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여름 대비 우리가 고쳐 쓴다라는 주제로 이 선풍기 상담소 마련하셨잖아요. 이 어떤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인가요?
2: 여름만 되면 저희가 선풍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안 되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 저도 있습니다.
2: 네. 그럴 때 이제 바로 버리기보다는 왜 고장이 났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공업고등학교 이제 은퇴하시고 연구개발하고 계신 선생님과 함께
1: 네네.
2: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날씨가 더워져서 이 선풍기가 필요할 때인데, 오랜만에 꺼냈더니 안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1: 네네.
2: 맞아요.
1: 그러면 이 선풍기 상담소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2: 선풍기의 그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수리 과정을 이제 강사님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관리법이나 오래 사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이 참가자는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가지고 가야 할것 같은데, 갖고 가야죠?
2: 네,
1: 네.
2: 당연합니다.
1: 네네. 어떤 증상이 있는 선풍기를 가져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날개가 약하게 돌거나 아예 안 돌거나,
1: 네네.
2: 그리고 회전이 한쪽으로만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2: 네, 그리고 버튼식이면 버튼이 안 눌리거나, 이게 똑딱이로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그 버튼이 잘안 돌아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단순 고장이나 이런 생활에서 자주 생기는 고장이라면 저희 가져오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저희 라디오에도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약간 덜덜거리고 이 소리가 좀 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2: 접수만 해주시면, 네, 바로, 가능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아,
2: 선생님.
1: 저희도 한번 가봐야 할것 같네요. 네네.
2: 네.
1: 그럼 가져가면 제가 직접 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저희가 4월, 5월 달에 2회차 그 자가 수리를 직접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프로그램을.
1: 네네.
2: 근데 이번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7월, 8월 해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찾고 수리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런 경험 없이도 강사님 옆에서 직접 보고 질문도 하면서 배우는 방식이어서 직접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없이 오시면 됩니다.
1: 함께, 그 강사님과 함께 같이 하는 거군요.
2: 네네네, 누구나
1: 네네.
2: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모든 선풍기를 다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뭐,
2: 네.
1: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제품이나, 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2: 네, 맞아요. 모든 선풍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1: 네네.
2: 모터가 크게 손상됐거나, 그리고 요즘 나온 최신 그 터치식 있잖아요.
1: 네네네.
2: 네, 터치식 선풍기는 이제 이렇게 보통 회로가 불량인 경우가 있어서
1: 네네.
2: 전체로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그런 경우나 특수 부품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네네.
2: 그래도 가져오시면, 왜 고장났는지, 왜 수리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전한지까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네. 조금 저도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고치면 쓸것 같은데 이걸 또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맞아요.
1: 네. 근데 그 선풍기 가져오기 전에 좀 참가자가 미리 점검하거나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2: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는데 가져오시기 전에 좀 선풍기를 조금 먼지 좀 털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저희가 접수할 때 한번 물어보거나 저희 온라인 폼에도 접수할 때 내용이 써 있거든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원인을 좀 찾는데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1: 네네. 그 가져가면 뭐 상담과 수리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당일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2: 네, 고장 증상에 따라서 사실 소요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한 선풍기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고 어떤 선풍기는 그날 당일날 가져오셨는데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1: 네네.
2: 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고쳐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1: 네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고장 상태나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이제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 선풍기를 좀 고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고 싶은데 운영 기간과 시간, 뭐 장소 이거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전주시청 큰길 맞은편에 전주시 세활용센터 다시봄 2층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시간별로 소수 인원만 예약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이고 미리 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지금 예약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많이 밀려있군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유료는 아니고 참가비가 무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러려면 뭐 사전 신청, 아까 사전 신청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죠.
2: 네, 저희가 참가비는 이제 무료이고요.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화 063-231-6600으로 그리고 네이버 폼 이렇게 온라인이랑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센터 네. 홈페이지 전주시 세활용센터 다시봄 온라인에 검색하면 홈페이지 네. 나와서 거기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2: 네, 네
1: 알겠습니다. 뭐 참가자들은 이 선풍기를 새로 고쳐서 또 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 이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시민들이 단순히 선풍기 한 대를 고치는 것 외에 이 센터에서 볼 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얻기를 기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2: 네. 고장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경험이 물건을 오래 쓰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그런 실천이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예, 그런 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계속 고쳐 쓰고 또 뭐 다시 해서 오래 썼는데 요즘은 아 그냥 뭐 버리고 새로 사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2: 네, 너무 쉽죠. 사고 버리는 게 네.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1: 네, 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원을 아끼고 또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을 또 위하는 거라고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 고장난 선풍기를 버릴지 고민하고 계신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집에 언젠간 버려야지 하고 한쪽에 세워둔 선풍기가 하나쯤 있으시죠? 그 선풍기 아직은 버리기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원인을 찾아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쳐서 다시 쓰는 즐거움도 느끼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도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도 저희 라디오에 있는 선풍기 들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2: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1: 그 세활용센터에 지금 선풍기 상담소 외에 다른 전시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저희가 올해도 매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싱커 양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1: 네네.
2: 대상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요. 이 결과 전시가 지금 3층 기획 전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폐목재와 버려진 이제 헌옷, 옷으로 지금 이제 제품을 아이디어를 더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관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선풍기 상담소 내용 재활용센터 김수민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집에 있는 선풍기 신청하셔서 가서 수리해서 다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전화 063-231-6600 또는 66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 길.

네, 김유나 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부산호 라디오 전주원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여름을 대표하는 연꽃과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7월 18일 그리고 토요일, 7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전주 덕진공원 일원과 공원 내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연꽃이 피어난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요제와 초대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연꽃 가요제 예선은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고요. 결선 무대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 전화 063-277-34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축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주 복숭아 큰잔치가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풍남문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오전 10시에 진행되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와 시식 코너, 시원한 복숭아 슬러시 코너 등이 열리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에는 최고의 품질,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더운 여름철입니다. 월드컵 광장에서 무료 물놀이장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7월 27일 월요일에는 휴장이 됩니다. 매일 2회 열리는데요.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물놀이장이 개관이 되고요. 현장에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차당 450명 한정이고요. 요금은 무료이고요. 대상은 유아에서 초등학생과 그리고 초등학생 동반 가족입니다. 성인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인은 동반 가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명조끼나 아쿠아슈즈 등 물품은 대여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물품들은 본인들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산림공원과 063-281-8461번, 063-281-2659번 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행사가 취소된 소식도 있네요.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 여름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7월 24일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6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 여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주시는 초청 강연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져 행사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취소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행사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사장을 방문한 일이 없도록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국제협력 담당관이나 전주시 대표전화 063-222-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시민미디어센터가 2026 전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주민 모임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과 공동체 이야기를 영상이나 라디오 콘텐츠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심사를 거쳐 단체별로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제작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제작 콘텐츠는 각 단체와 모임의 특성을 살려 전주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 신청서와 단체 모임 소개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소식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서 작성하신 뒤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3-282-79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 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 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서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서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 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 대전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럼브피쉬 아이고.

0: 네, 넘블피쉬 아이고 듣고 왔습니다. 네, 구삼오 라디오 전주온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생각해 보면 이 헌법도 우리의 삶도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믿는 말 한마디,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음 하나,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루 잠시 여유를 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가족과 이웃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기울여 보시고 또 나를 위한 응원의 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함께한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승윤 들려주고 싶었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늘도 행복하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책한 권이 하루를 바꾸고 문장 하나가 마음을 바꾸는 시간. 모카의 문장들 진행을 맡은 모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월도 어느새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창문을 스치는 바람에는 잠시 숨을 돌리게 하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는 마음도 자주 지치곤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더워지고, 말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런 순간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는 책입니다. 바로 슬픈 세상의 깊은 말. 이 책은 거창한 위로나 정답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시선 하나를 건네는 책입니다. 오늘은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따라 우리의 하루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슬픈 세상의 깊은 말을 읽으면서 감동이 계속 밀려오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서 세월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다행히도 차에서 읽고 있었던 터라 혼자서 마음껏 울면서 그들을 많이 생각하기도 했고요.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과 슬픔으로 연대할 수 있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저만의 위로를, 애도를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독서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낙망하고 좌절이 될때 책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다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할때 사용하는 찌를 만들면서 치의 무게를 제로로 만든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속의 재료인 나무와 납을 서로서로 0으로 만들어 바닷물 위에 둥둥 뜨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작가가 던지는 질문, 인간관계에도 서로 제로가 되긴 할수 없을까? 인간관계의 무게도 서로 제로가 되게 할순 없을까? 라고 물었을 때, 찌를 만든 주인공이 아내가 힘들 때는 낚시를 나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이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져주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인용한 너의 누이가 나의 누이가 되고 너의 늑대가 나의 늑대가 되고라는 그런 비슷한 문장이 있어요.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문장을 인용한 책, 세상,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안에서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 책,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 책을 제가 사기도 했습니다.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은 제가 세 번째 지금 독서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읽었을 때랑 줄친 부분이 같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은 제가 책을 구입해서 읽었고 줄을 그어 놨었는데요. 세 번째로 읽을 때는 친구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그때 그 책은 줄이 전혀 그어져 있지 않은 책이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줄을 그었을 때, 그 전에 글을 그었던 것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제 눈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이 책, 슬픈 세상의 깊은 말, 여러분에게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슬프고 막막해 보였던 하루를 힘을 내어서 살아갈 그런 단어, 그런 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그말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목화의 독후감을 시작으로 목화의 문장들, 슬픈 세상의 기쁜 말과 닿았던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이 책 속의 문장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큰 위로가 된다. 마음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다시 강해진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하루가 있다. 슬픔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웃지 못하는 날도 삶은 계속된다. 나를 미워하는 시간을 줄이면 세상이 조금 넓어진다. 완벽보다 따뜻함이 오래 기억된다. 오늘의 속도가 내 인생의 속도는 아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계절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위로를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로는 따뜻한 차 한 잔, 짧은 안부, 조용히 들어주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가장 인색한 말을 건네곤 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10개의 문장을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에도 계절이 있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이 길어질 뿐이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내일은 조용히 찾아온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행복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아프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감사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모든 인연이 오래갈 필요는 없다. 짧은 만남도 삶을 바꾼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나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가끔은 멈추는 용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순간, 세상도 조금씩 달라 보인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에는 서툴 때가 많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가장 애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그말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노래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책은 슬픈 세상의 깊은 말입니다. 삶은 늘 기쁜 일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슬픔이 찾아오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10개의 문장, 슬픈 세상의 깊은 말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견뎌낸 하루는 누구에게도 작지 않다. 희망은 큰 기적보다 작은 기대에서 자란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더 깊이 성장한다. 내가 건넨 친절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눈물이 흐른 자리에 이해가 자라고, 이해가 자란 자리에 따뜻함이 머문다. 오늘의 쉼은 내일을 위한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위한 준비다. 누군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나만의 계절은 찾아온다. 좋은 말은 오래 기억되지 않아도 오래 마음에 남는다. 세상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날에는 먼저 나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자. 이 문장들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한 사람의 하루를, 때로는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여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릅니다. 그 넓은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여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책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는데 비슷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슬픈 세상의 기쁜 말에서 나오는 한 어부 이야기인데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어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랐고 친척이 하나도 없었고 살아계시던 할머니 한 분도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닐 때 돌아가셨고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기에 그 계기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평생을 어부로 살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어부가 회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눈을 보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대요. 그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의 물고기를 보고 있으면 그저 자신을 먹여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되고 고된 바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배 위에서 예쁜 달을 봤을 때라고 해요. 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비슷한 시기에 읽으면서 저 역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평소에도 정말 인간의 목숨은 개미 목숨 같지 않나, 파리 목숨 같지 않나,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말자, 너무 미워하면서 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정말 감성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독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문장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슬픈 세상에서 기쁨이 되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물건이나 말 혹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뉴욕의 9.11 쌍둥이 건물 테러 이야기도 이 작가가 같이 썼는데요. 거기에서 또 와닿았던 이야기들이 내가 슬프지만 내가 슬펐으니 너도 슬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슬펐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 슬픔이 나에게서 끝났으면 좋겠어.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줄게 라는 이 문장들이 정말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던지지 못할 때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가 힘을 필요로 할 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담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의인들의 존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용기가 조금 생기기도 하긴 해요. 독서를 통해서 문장들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아직 아주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0.5도라도 1도라도 1초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화의 문장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픈 세상의 깊은 말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삶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말은 금세 잊어버리고 어떤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와 문장들이 오래 기억되기보다 필요할 때 문득 떠오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7월입니다. 물도 자주 마시고 잠시라도 그늘에서 쉬어가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화의 문장들, 저는 목화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전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5: 하나, 둘, 셋, 넷.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11년차 견주 소미 언니 별디예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 우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수의사 이런 거 안 하시네요. 그런 거 늘 하셨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1: 담백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0: 네, 담백하게 시작을 하는 먹냥 상담소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한 번쯤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들으셨을 내외과 질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디,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오늘은 이제 치료를 완벽히 마쳤다고 생각한 후에도 약간 재발이 잦아서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의 마음을 이제 속을 태우는 이제 질병인 방광결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0: 방광결석, 결석은 말 그대로 그 돌 같은 거잖아요. 장기 안에 어떤 돌, 방광 안에 생기는 거잖아요.
1: 네네네. 그렇죠?
0: 이제 많은 분들이 방광염 그리고 방광결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고 좀 섞어서 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둘이 의학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1: 쉽게 이제 설명드리면 방광염은 염증, 이제 세균 감염이나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 염증과 상처가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석은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돌멩이가 들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0: 염증이냐 진짜 돌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두 질환은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강아지들의 경우 특정 세균에 감염돼서 방광염이 지속이 되면 또 그 세균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서 결석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0: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방광 안에 결석이 먼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제 뾰족한 돌들이 이제 굴러다니면 그 예민한 방광벽을 끊임없이 이렇게 상처를 내겠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막
0: 뛰어다니면
1: 출렁출렁출렁 그
0: 뾰족한 결석이 벽을 긁는 거죠.
1: 그렇죠. 막 굴러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그 상처 틈으로 이제 세균이 또 침투하면서 이제 만성 방광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서로가 서로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
0: 근데 그 지금도 신기한 게 인체의 신비 같은 게 장기 속에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돌멩이가 생기는 거야? 아무리 뭐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결석...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건 아니죠?
1: 그렇죠. 네, 외부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 뭐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그런 기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제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보통 매일 먹는 사료나 간식, 뭐 영양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칼슘, 뭐 마그네슘, 인, 뭐 이런 것들 이제 미네랄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되고 남은 것들이 아마 뭉치어서 생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뭐 뒤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오겠지만 감염성 원인 때문에 방광의 pH가 바뀌면서 이제 뭉치는 경우도 있고요.
0: pH 산성
1: 맞아요. 산성 알칼리성. 네, 맞아요.
0: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정확히 규명되진 않았다. 근데 뭐 사료로 인해서 또는 뭐라고
1: 영양제,
0: 해야 될까?
1: 영양제 칼슘, 뭐 이런 것들.
0: 네. 외부 환경들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먹는 걸 외부 환경이라도 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보면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이제 결석 수술 재발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써 있습니다. 뭐 한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50%.
0: 야, 그럼 한 번 이렇게 발생한 친구들은
1: 또 생길 수 있죠.
0: 그게 50% 두 마리 중 한 마리.
1: 그렇죠.
0: 근데 진짜 빈번한. 그쵸. 오.
1: 근데 이제 그런 아이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연차 때 결석 수술을 했는데 또 한 1년 정도 돼서 또 수술을 하고
0: 와.
1: 또 1년 정도 있다가 또 수술을 한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제가 주치의도 아니었고 하니까 이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히 돌만 꺼내고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런 이제 사료나 뭐 간식이나 뭐 이런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줘야 되는데 똑같이 생활을 하고 그쵸, 있었던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생긴 거.
0: 어쨌든 그 정상적인 상태라면 소변에 녹아서 몸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성분들이 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돌멩이.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은 이제 소변의 양도 충분하고 해서 뭐 미네랄도 다 이제 녹아서 나가는데 뭐 물을 좀 적게 먹는다거나 어떤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결정을 만드는 농도들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0: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인데 물을 너무 안 먹어도 이렇게 미네랄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약간 과포화 상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녹이지 못하는 한계점에 다다르면 처음에 눈에 안 보이는 약간 미세 가루 결정들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고 이제 걔네들이 뭉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보이지 않았던 미네랄 가루가 진짜 단단한 돌이 된다니까 우리 우디 말 더 들으니까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결석이 방광 안에서 자리 잡으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통증들을 유발하나요?
1: 방광은 일단 실물이 그냥 풍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되게 이제
0: 소변이 마려울 때는 부풀어 있고
1: 맞아요. 그렇죠. 이게 탄력성도 있어서 쭉 늘어났다가 이제 오줌을 저장했다가 오줌을 이제 싸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0: 그러니까 오줌이라는 표현을
1: 소변
0: 네네 소변이라고 보통 하시는데 계속 오줌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1: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좀 약간 웃겼습니다. 아유 뭐 맞는 말이죠. 오줌 소변 똑같은 말이잖아요.
1: 그쵸, 그쵸. 네네네. 별디님 약간 똥 오줌 얘기 너무 좋아하세요.
0: 단순해가지고 네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 그 소변이 이렇게 모았다가 소변이 나가고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돌이 굴러다니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벽이 이제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면 통증이 있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방광이 긁혀서 아픈 고통을 표현은 하지는 않은 것 같다.
1: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경험은 없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도 결석 생기면 엄청
0: 요로결석,
1: 네,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면
0: 아, 아깝다.
1: 왜요?
0: 왜요? 생겨보셨어요, 이 고통을 짐작하실 텐데.
1: 근데 이제 그냥 겪어보진 않았어도 네네. 그냥 단순히 상상만 해봐도 아플 것 같아요. 돌이
0: 네,
1: 계속
0: 좀 끔찍할
1: 도우니까.
0: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아프다. 무조건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결석의 크기가 있잖아요. 보통 크기. 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큰 결석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1: 네, 예전에 진짜 약간 그러니까 엄청 작은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결정으로 시작하니까 엄청 작은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하나가 진짜 계란처럼 생긴
0: 거.
1: 이만한 게.
0: 대박. 아니, 근데 무겁기도 하겠어.
1: 그쵸. 그리고 그 친구는 방광벽도 엄청 두꺼웠어요.
0: 그럼 다행 아니에요?
1: 아니죠. 두꺼우면 탄력성이 없잖아요.
0: 저는 긁히니까 네. 두꺼운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네요.
1: 계속 자극을 받아서 이제 두꺼워.
0: 굳은 살이 생긴
1: 그쵸,
0: 건가?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광이 싹 늘어났다가 오줌도 이렇게 참았다가 싸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방광벽이 두꺼워서 탄력성도 이제 없으니까 저도 좀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0: 와, 진짜 아픔을 공감해야지 뭐 신기. 아픔을 공감해야죠, 수의사님.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아니, 이렇게, 방광염, 그리고 방광, 뭐, 결석,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소변 속 미네랄 농도가 과포화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돌멩이로 변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그 해부학적이고 화학적인 원리를 아주 깊이 우리 김정우 수의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1: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또 알고 계셔야지 네, 다음 맞죠, 단계 또 맞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네, 그 다음 단계 들어가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다음 단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방광 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희 앞에서는 소변 속 미네랄 가루들이 뭉쳐서 단단한 돌멩이가 되는 수의학적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우디, 다음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짚어주시나요?
1: 동물은 아파도 사람처럼 이제 말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를 가리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행동의 미세한 변화를 잘 관찰하셔야 하는데, 이런 이제 신호를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0: 신호를 알아채는 법 이런 거 말씀하시는
1: 맞습니다.
0: 건가요? 네. 가장 먼저 보호자 눈에 띄는 대표적인 행동 변화 이런 거 있을까요?
1: 뭘 것 같으세요?
0: 화장실을 못 가는 거.
1: 맞죠. 화장실을
0: 아프니까.
1: 못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방광을 계속 건드니까 네. 이제 자주 가는 거죠.
0: 아, 빈뇨?
1: 네. 잔뇨감이 이제 있어서 가서 조금 보고 또 나오고, 조금 보고 나오고.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잘 보던 친구들이 자주 이제 막 안절부절 못 하면서 가는 경우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아이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좀 너무 괴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진짜 힘들잖아요.
1: 그렇죠. 저 근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0: 아 네. 오늘은 공감을 못하는 우리 우디.
1: 아 근데 그냥 경험 안 해봐도 그냥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0: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방광염 같은 거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면은 그쵸. 네 한 번씩 오거든요. 화장실 가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좀 마음을 공감하는데 우리 오디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좀 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뇨 좀 곤란해 보셔야죠.
1: 알겠습니다.
0: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그래서 배뇨 곤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힘든 이런 증상을 네. 배뇨 곤란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광 안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돌들이 방광 삼각부나 요도 입구를 계속 건드려가지고. 또 방광벽은 이제 계속 그 건듦을 당하니까 이제 오줌이 또 차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오줌을 약간 찔끔찔끔 보기도 하고 또 막혀 있는 경우는 또 못 보기도 하고
0: 이제 화장실을 결국은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화장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1: 맞아요.
0: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는데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긴 하죠.
0: 진료실 찾으시는 보호자분들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의 행동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1: 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엄청 잘 보던 친구가 이제 실수하는 거죠.
0: 아.
1: 뭐 침대나 아니면 소파 이런 데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소변을 이제 보는 경우들.
0: 아,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저희 소미가 진짜 그 배변판 위에 딱 올라가서 잘 보거든요. 근데 한 번씩
1: 네.
0: 응가나 뭐 이렇게 네. 그 쉬를 제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본인을 떼놓고 나갔다 오면은
1: 네.
0: 해놔요. 그거는 방광이 불편해서일까요? 그냥 뭔가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1: 근데 이제 의심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쵸. 그냥 이제 방광이 불편해서일 수도 있겠다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일시적이지 않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0: 예, 일시적이었다는 거는.
1: 그쵸. 약간의.
0: 복수?
1: 의도가 있나?
0: 아니 그렇게 그 남동생 이거는 그냥 더 개인적인데 남동생이 그 대구에 사는데 그 동생 집에만 가면 그렇게 안방 문 앞에 똥을 싸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얘는 도대체 왜 그럴까?
1: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0: 그거는 이제 뭐 검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시적이니까 일단.
1: 그렇죠.
0: 네, 일시적으로 화남을 표출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1: 그래 보이는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0: 네.
1: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0: 네네.
1: 오히려 그냥 이렇게 약간 뭐랄까 불만의 표시라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보다는
0: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다.
1: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자는 내용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근데 소미는 일부러 하는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증의 증거다.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1: 네, 고양이도 고양이가 아마 조금 더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0: 방광
1: 그쵸. 방광염도 자주 오기도 하고, 오히려 고양이 보호자님들이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자기 이불에다가 소변을 봐놓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볼 만하죠. 네.
0: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원래 배변을 하던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뭔가 트라우마? 공포가 좀 생길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불편하니까.
0: 네.
1: 그래서 아마 좀더 보호자님하고 이제 밀착되어 있는 공간에 그렇게 이제 실수를
0: 그런가?
1: 하기도 할것
0: 아, 이렇게
1: 같아요.
0: 생각하니까 또 안쓰럽네.
1: 그쵸.
0: 네.
1: 공감, 안쓰럽습니다.
0: 네. 아파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1: 그쵸.
0: 혼을 냈네요.
1: 그래서, 뭐, 일시적인 거면은 한번
0: 네네.
1: 좀 지켜볼 만하지만
0: 네.
1: 자주 좀 종종 그런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0: 이런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고 뭐 침대나 쇼파 이런 데서 소변 실수를 하는 이런 행동 변화 외에
1: 네.
0: 뭐 소변 자체 색깔이나 뭐 상태가 육안으로 달라지기도 하나요?
1: 그쵸. 혈뇨. 그러니까
0: 아.
1: 빨간색 피라기보다는 약간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소변색은 노란색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약간 탁해지거나 약간 뭐 갈색, 찐 갈색 뭐 요런 색들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이제 그거 보고 바로 오시는 편이긴 하죠, 또.
0: 그쵸. 딱 티가 나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보일 정도면 방광 내부가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다. 상처 투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확실한 지표일 것 같은데요.
1: 그쵸. 방광염이 심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돌이 굴러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0: 또 다른 변화도 있나요?
1: 냄새도 별로 안 좋아요.
0: 아, 별로 안 좋다는 게.
1: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0: 네.
1: 사실 오줌이
0: 오줌
1: 이렇게,
0: 냄새가 뭐 좋진 않잖아요, 늘.
1: 그렇긴 하죠. 근데
0: 네네.
1: 이제 그거보다 더안 좋은 냄새가 이제 나는 거죠.
0: 뭔가 그 홍어 냄새인가?
1: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약간,
0: 하, 그래요?
1: 예. 네. 아마 딱 맡으시면 알 거예요. 이상한데?
0: 이게 막, 방광이 진짜 아프다. 이런 표시로 볼수 있겠네요.
1: 맞아요. 말을 못하니까
0: 네네.
1: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병원을 내원하셔야 될것 같아요.
0: 사실 그 소변이라는 게 그냥 뭐 패드 그냥 무심히 갈아주다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냄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좀 냄새가 나나 보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색깔은 무시를 못하겠지만.
1: 그쵸, 그쵸.
0: 네.
1: 냄새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0: 그쵸,
1: 같아요.
0: 그쵸. 무심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도 무심하게,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서 약간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는 빈뇨,
0: 네.
1: 감, 그런 거나 이제 소변 실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색깔, 그 다음에 냄새, 뭐 요런 것들을 좀 주로 체크하시면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오셔야겠지만 한 번씩 또 말씀드리지만 건강 검진 같은 거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을 보면 이미 돌들이 되게 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생각보다 별로
0: 그쵸,
1: 없어요.
0: 아무래도.
1: 이미 이만큼씩 다 자란 것들이 이제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막 냄새도 나고 피도 나고 뭐 이런 거니까.
0: 그럼 그 한계선을 완전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 완전 넘어버리면요? 더 커지겠죠? 결석이?
0: 결석이 커지고, 뭐.
1: 근데 이제 그냥 방광에만 굴러다니면 그래도 당장에 뭐
0: 큰 문제는 없나요?
1: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피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결석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특히 남자애들은 음경뼈라고 해가지고 강아지들이 그런 이제 뼈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껴버리면 소변을 못 보니까.
0: 폐색.
1: 그쵸. 요도폐색 오는 그런 거는 이제 응급이죠. 빨리.
0: 폐색이 되면 응급이긴 한데 왜 응급이죠?
1: 왜냐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잖아요. 신장에서 그거를 방광에 모아놨다가 오줌이 나오는 대로 계속 질질 흘리고 다니진 않으니까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상황에 어느 정도 저장되면 이제 소변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콩팥은 그 기능을 계속해요. 그냥 24시간 내내 조금씩 소변을 생성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요도가 막혀 있으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점차 점차 늘어나다가 뒤로 밀리겠죠. 콩팥으로 아니면 이제 뭐 파열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좀 위험하죠. 하루
0: 그렇네요.
1: 이틀.
0: 말을 들으니까 더 응급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동물병원 와서 어떤 검사를 먼저 받나요? 이런 경우에.
1: 아, 소변 색이 안 좋거나 이제 그러면 일단 초음파를 먼저 찍어봅니다. 아, 초음파대. 그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봅니다.
0: 네네. 엑스레이 먼저 찍고. 네.
1: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레이는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2D이기도 하지만 전체로 봐가지고 방광의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는지, 혹시 이제 뭐 결석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결석은 돌이니까 딱딱해서
0: 네.
1: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근데 문제는 밀도가 좀 낮거나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결석이. 그리고 약간 미세 가루, 결정들도 안 보이기도 하고요. 방광벽 평가도 어려워요.
0: 오.
1: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두 컷 찍어서 확인하고 이제 초음파를 대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 가루가 떠다니면 반짝반짝 할 것이고 방광벽이 두꺼워지면 이제 그 두께감이 보이겠죠. 그리고 안 보였던 결석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검사가 보통 이제 영상 검사 하는 게 보통 일반적

0: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방광염, 방광결석 왜 생기는지, 어떻게 뭐 생겨가지고 악화가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어떤 검사를 하는지까지. 근데 이 돌의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안한것 같아요.
1: 네, 이제 돌 성분 되게 다양하긴 해요.
0: 다양해요?
1: 네,
0: 오,
1: 다양해요. 여러
0: 뭔가
1: 가지.
0: 그돌뭐 현무암 뭐 이런 화강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건가?
1: 약간 뭐 맞긴 한데
0: 좀 엉뚱했나요?
1: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0: 네, 현무암, 화강암 또뭐 있지?
1: 몰라요.
0: 근데 우리 그런 거
1: 그
0: 있잖아요.
1: 옛날에 그 지구과학 시간에
0: 맞아, 맞아, 맞아.
1: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화강암, 현무암
0: 또뭐 있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1: 네
0: 방광결석이
1: 그쵸.
0: 어떤 성분으로 돌을 이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0: 네.
1: 그냥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0: 대표적인 거두 가지.
1: 네 말씀드리려고 해요.
0: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1: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네. 무슨 옥사.
1: 맞아요 맞아요. 칼슘
0: 어,
1: 옥살레이트
0: 맞아, 맞아. 옥살레이트.
1: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로바이트.
0: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1: 그래요.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 보통 그두 가지.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성분은 이제 스트로바이트인데 이거는 대부분 그 세균성 방광염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럼 겉으로는 허옇게 그냥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둘다 보이죠? 뭐 질감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1: 질감의 차이도 조금 있어요.
0: 뭐? 진짜요?
1: 근데 이제 모양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데 약간 스트로바이트는 좀 동글동글해요. 자갈 해변, 옥돌 해변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파
0: 옥돌 알바?
1: 맞죠?
0: 왜?
1: 그 파도에 이렇게 계속
0: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예.
1: 동글동글하게 생긴
0: 맞아,
1: 그런
0: 맞아.
1: 자갈 같이 생겼어요. 스트로바이트는.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스트로바이트다라고 얘기하기는 안 돼요.
0: 단정할 수는 없다.
1: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0: 대부분 그런 모양을 갖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1: 맞아요. 이거를 결석 성분 의뢰를 보내봐야 되고 최근에도 그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한번 이제 얘네들은 이제 참.

0: 거로 이제 녹일 수 있는데.
1: 그 스트로바이트?
0: 네.
1: 이건 녹일 수 있어요?
0: 네.
1: 오.
0: 근데 이제 생기는 게 세균성 방광염에 걸려서 그러면 이제 방광에 이제 세균성 방광염 염증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알칼리성으로 바뀌는데 그 알칼리성 환경이 이제 스트로바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세균성 방광염을 치료하면서 알칼리성이었던 방광의 그 산도를 이제 중성으로 이제 뭐 바꿔준다거나 하면 녹을 수 있어요. 최근에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녹여보려고 항생제도 먹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결국엔
1: 아,
0: 수술했는데
1: 배를 열고.
0: 그쵸. 꺼내서 이제 보내봤는데 걔네들 진짜 조약돌처럼 생겼거든요.
1: 오.
0: 보냈는데 80%가 칼슘 옥살레이트 성분이었고 20%가 스트로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녹는 거안 녹는 거 녹는 거안 녹는 거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양만으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추정은 해볼 순 있지만.
1: 그러면 좀 어떻게 좀 해결책 이런 거 아까 뭐 수술적인 부분 뭐 항생제 써서 세균을 잡는 부분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또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방법? 뭐 사료를 바꾼다거나
0: 그쵸.
1: 결석 사료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죠? 저희 소미가 그걸 먹었었거든요.
0: 그 결석 사료 자체가 약간의 그 산도를 가운데 쪽으로 유지. 그러니까 산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알칼리성으로 가지도 않게 이제 가운데를 좀 유지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소변을 잘볼수 있게 음수량도 좀 늘어나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료 먹이시는 게 좋죠.
1: 그럼 결석이 조금 어느 정도 작게 있어요. 작게 뭐몇주
0: 네.
1: 뭐 이렇게 안된 그런 몇주안된 결석?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0: 크기가
1: 결석
0: 작은?
1: 초기.
0: 크기가 작은?
1: 네네. 그러면 뭐 처방식이랑 좀물좀 많이 먹고 하면은 저절로 나을 수도 있나요?
0: 맞아요. 예전에 소미가 그러지 않았어요?
1: 근데 오줌으로 쌌죠.
0: 그쵸.
1: 예. 네.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아, 오줌 전염됐잖아요.
0: 아, 소변.
1: 소변으로. 정말. 소변으로,
0: 약간
1: 네, 내보냈죠.
0: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 엄청 대단한 일이었죠.
0: 그러면 진짜 좋죠.
1: 네.
0: 칼도 안 되고.
1: 네네. 근데 지금도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슬러지라고 하잖아요.
0: 찌꺼기.
1: 네,
0: 응.
1: 그 찌꺼기들이 조금 떠 있긴 해요.
0: 반짝반짝.
1: 네, 떠 있긴 해요.
0: 그러면 이제 음수량도 더
1: 네.
0: 늘려주시고 이제 그렇게 야외 이제 배뇨하는 친구들 밖에 나가면 잘 싸잖아요.
1: 네네.
0: 또 참는 애들이 있어요. 실내에서 잘안 싸고 참고 참다가 이제 실내에서 싸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1: 진짜
0: 자주 가는 거밖에 없어요. 산책을 아침, 점심, 저녁,
1: 정말 근데
0: 자기 전.
1: 저는 진짜 복을 받은 게 갑자기 소미 자랑하는데 소미가 먹을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어떻게든 짜내. 물을 마시고 어떻게든 짜내. 그래야 뭘 하나 먹으니까. 그래서 소변을 정말 잘 보고 물을 많이 먹어요.
0: 좋은 겁니다.
1: 네네.
0: 좋죠.
1: 어떻게든 간식을 먹으려고 그 욕심. 강아지들은 식탐이 있어야 되나 봐요.
0: 맞아요. 식탐이 있어야 여러 가지로 좋죠.
1: 네.
0: 좋습니다.
1: 아까 우리 스트로바이트 하고 칼슘 옥살레이트 그거 안 살펴봤죠?
0: 네, 칼슘
1: 그거, 예.
0: 옥살레이트. 이것도 되게 자주 있는 결석인데 얘는 모양이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1: 좀더 아프겠다.
0: 그쵸. 그냥 딱
1: 네.
0: 봐도 진짜 아프게 생겼어요. 무슨 약간 뭐라고 표현하긴 좀 어려운데 진짜로 사방으로 360도가 뾰족뾰족하게 생긴 약간
1: 그 돌이 있는데 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0: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아프게 생겼고 근데 얘는 진짜 녹질 않아요.
1: 그럼 수술밖에 답이 없나요, 얘는?
0: 맞아요. 수술밖에 답이 없어요. 대신 근데 칼 대는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양으로 딱 단정해서 평가하진 않아서
1: 네.
0: 한번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보죠. 어차피 그리고 방광 염증도 있을 테니까 녹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안 녹긴 하더라고요. 더 결국에는 수술합니다. 네.
1: 그럼 더 지독한 애는 얘겠네요, 옥살레이트.
0: 그쵸. 아무래도
1: 아이.
0: 수술을 하게 만드는 놈이죠.
1: 네, 통증도 더 심할 거고, 뾰족뾰족하니까. 혈뇨도 더 심하게 볼 거고.
0: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1: 옥살레이트 같은 것 같아, 소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0: 뾰족뾰족해가지고.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0: 근데 이제 뭐 성분 의뢰를 안 해봤죠.
1: 네, 안 해봤죠.
0: 그래서 정확하게는 좀 알긴 어렵고.
1: 이게 그 생기는 환경은 각 성분이 좀 다른 환경에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환경에서 생기는데 성분만 다를 뿐인가요?
0: 다른 환경이긴 해요. 다시 정리하면 스트로바이트는 세균성 방광염. 약간 pH 산도가 알칼리성에서 잘 생기고 이거는 항생제 치료를 해서 녹여볼 수 있고 그리고 칼슘 옥살레이트는 산성에서 근데 그 원리는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칼슘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옥살레이트 성분이 이름 그대로 방광에서 그냥 붙어서 그래서 아마 칼슘 영양제나 이런 거 뭐 관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먹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칼슘이 아무튼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1: 몸에 들어오니까
0: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선가는 결석을 이제 성분을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1: 어디서 봤는데 품종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겠죠?
0: 품종 소인
1: 뭐 시추 뭐 슈나우저 뭐 푸들 이런 애들한테 좀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는 확인된 바는 없는 거죠.
0: 근데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품종 소인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그 몸의 대사 이제 기전 자체에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이제 취약하면 같이 또 뭉칠 확률이 높으니까.
1: 근데 저는 이 결석 얘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사람 그 스님 돌아가시면은
0: 살이
1: 네 약간 그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겠죠?
0: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 갑자기 궁금해지네. 사리는 어떤 성분일까? 옥살레이트인가?
0: 그러네.
1: 그죠?
0: 그거잖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뭔가.
1: 덕을 많이 쌓고
0: 높은 경제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1: 그런 게 많이 나온다.
0: 화장하고 나면.
1: 그러니까, 남는? 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뭔가 자기를 절제하고, 뭔가 그 속세와 멀어지면서 막, 그죠? 이게 자기를 계속 단련하잖아요? 끊임없이?
0: 스트레스를.
1: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옥살레이트가 뱃속에 생기는 거지.
0: 아니 근데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마음의 명상하고.
1: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는데.
0: 저도 뭐 없어요.
1: 본인을 누르는 게 굉장히 절제하는 게 힘드니까.
0: 그렇죠? 그러면 별디님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잠깐만 해도. 그분들은 이제 평생에서 하나 생기는데.
1: 저지 뱃속에 한 10개 있을지도 몰라.
0: 한 달 하면 바로 그냥.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
1: 그러니까 무슨 성분인지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알게 되면 한번 말씀 주세요.
0: 네, 제가
1: 우리 그다음 또 무슨 내용 해야죠? 치료 경로.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보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 처방식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양제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먹이실 때 막 간식 같은 거를 막 먹이거나 그러면
1: 안 되겠죠?
0: 그렇죠.
1: 어차피 처방식을 먹고 있는데 간식을
0: 그쵸.
1: 먹으면
0: 그렇죠.
1: 효과가 없네.
0: 맞아요.
1: 근데 난 간식으로 이제
0: 안 저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 컨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1: 네네. 그렇네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0: 모든 처방식들이 약간 다 그래요. 약간 근데 보호자님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이 처방식을 먹임으로써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얘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랑 막 섞어 먹거나 그러면
1: 몸에 들어가네 칼슘 같은 게.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 그렇구나.
0: 간식을 안 먹이면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고.
1: 진짜 어려운 일인데 참 단순하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고.
0: 맞아요. 잘 먹으면
1: 좋은데.
0: 좋으니까. 그래서 스트로바이트는 녹여볼 수 있고 칼슘 옥살레이트는 수술해야 돼요.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1: 그럼 뱃속에 있을 때 뭐 어떤 소변을 뽑아서 검사하면 그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0: 그게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성분이다 알고 하면 좋겠는데 그 성분을 알려면 돌을 꺼내야 돼.
1: 그러면 뭐 수술이나 뭐 마찬가지?
0: 그쪽 수술을 해서 꺼내야 아 얘가 뭐였구나.
1: 아 근데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은. 아니 뭐 이미 꺼냈는데 성분 검사 왜 해? 라고 생각을 잠깐 했다가 이게 뭐야? 재발률이 엄청 높다고 했지?
0: 그쵸. 재발률도 있고 얘가 뭔지 알아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좀 생각해보니까.
1: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0: 그래서
1: 성분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0: 그쵸. 이미 꺼냈지만 그거를 버리지 말고 꼭 성분 의뢰를 보내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1: 아, 버렸는데 다시 주울 수도 없고 큰일 났네.
0: 한참 예전 일 아니에요?
1: 맞아요. 한참 예전 일이라서. 근데 저는 소믿고 웬만하면 안 버리거든요. 어렸을 때 유치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0: 지금은 없잖아요.
1: 유치?
0: 아니 아니요. 결석이나 뭐 이런.
1: 모르죠. 그거는 이제 뱃속 좀 찍어본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돌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돌이 어떤 성분인지 아는 게 뭐 치료의 한 절반 이상은 되겠다. 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되겠죠.
0: 네. 그리고 사료 처방식 잘 먹이고 간식 이런 거는 안 먹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당연히 음수량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결석이 큰 게 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게 쌓이는 거니까.
1: 맞아 맞아.
0: 약간 이런 찌꺼기들이나 이런 것도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시면 산책도 자주 나가시고 답이 없어요. 산책을
1: 어렵다 어려워.
0: 자주 나가셔야 돼요. 집에서 싸게 하기 힘드니까.
1: 그렇죠. 네. 보호자들이 노력을 해야죠.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0: 네. 노력해야지. 다 같이 노력해야죠.
1: 네.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약으로 녹일 수 있는 스트로바이트 그리고 오직 수술로만 꺼내야 하는 칼슘 옥살레이트 성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다음은 또 뭐 수술실 난제 부작용 이런 거 좀 짚어주신다고요?
0: 수술 관련된 얘기 잠깐.
1: 네네네. 네. 아, 궁금해요. 결석 수술. 그, 정말 생식기가 작잖아요, 아이들이.
0: 네.
1: 거기로 꺼내는 건가요? 배를 아예 이렇게 가르고?
0: 배를 가르고 가죠.
1: 아, 그렇구나.
0: 배를 딱 갈라서, 이제 방광을.
1: 뿅. 수술 부위가 상당히 좀 크겠는데? 아닌가?
0: 크죠. 그래도 한, 뭐 한 10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1: 중성화보다 크네요.
0: 그쵸. 근데 중성화도,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중성화도 자궁이나 이런 것들이 크거나 난소가 크면 크게 할 수밖에 없긴 해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릴 때 하면 그리고 뭐 발정이나 이런 것들 오기 전에 하면 작아서 한 1cm 정도만 네네네. 하는데 이제 방광은 일단 방광 자체가 크니까 얘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요새 저는 잘 모르지만 큰 병원에서는 이제 사람들처럼 그런 방광 내시경 그 쪽 구멍 조그맣게 내가지고 그러니까. 방광 내시경을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1: 맞아
0: 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 조금만 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깨가지고 뭐 이렇게 꺼내
1: 깨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치과에서 쓰는 석션 같은 걸로 빨아내는 건가
0: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이게 날이 갈수록 뭐
0: 기술이 좋아지고
1: 네, 기술이 좋아지니까 수술 그쵸. 방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0: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막 뭐 어디 수술하면 배를 콱 열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구멍만 몇 개 딱 내서 맞아. 안으로 넣어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1: 확실히 그 절개 부위가 작으면 회복이 빠르니까
0: 맞아요. 네.
1: 얼른 배워오세요.
0: 장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1: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드렸네요.
0: 나중에 근데 여력이 되면 네. 그런 이제 부분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덜 아프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목적이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은 좀 어렵지만.
1: 아직은 좀 어려운 네. 우리 김정우 수의사님의 병원은 저기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까다로운 그 요도에 껴있는 그 결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것도 뭐 수술적으로 봤을 때
0: 네.
1: 어떤가요? 까다롭죠. 엄청 까다로울 것 같은데.
0: 그쵸. 요도 부위를 절개해서 꺼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고 밀어냅니다. 뒤로. 아프겠죠.
1: 네.
0: 중간에 껴있는 거를 플러싱 역행으로 해가지고 살살살 밀어서 방광으로 넣어요.
1: 그럼 방광에서 이제 수술을?
0: 그쵸. 방광에서 이제 열어서 수술을 하죠.
1: 요도에 있는 그 돌멩이를 뒤로 밀어서 방광으로 민 다음에 수술.
0: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돌멩이가 예쁘게 네. 탁탁 하나 둘 딱 명확하게 보이면
1: 예쁜 돌멩이가 어디 있어요? 다 애들 괴롭히는
0: 맞아요. 그 나쁜 놈들인데
1: 네, 그 나쁜 놈들
0: 조금 둥글게 생긴 나쁜 놈들은
1: 네
0: 좋아요. 왜냐면 수술을 좀 명확하게 딱 꺼내고 명확하게. 보이는 대로 꺼낼 수 있으니까 근데 더 나쁜 애 있잖아요. 네네. 뾰족한 애들
1: 박혀 있는 애들
0: 박혀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막 이렇게 짜자리로 있는 애들은 힘들어요.
1: 그니까
0: 잘 안 나와서
1: 요도에 이렇게 그 미세한 게 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잘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껴져 있으면은 놓치긴 좀 어렵고요. 애매한 것들이 있을 그쵸, 수도 그쵸. 있긴 해요. 네.
1: 그러면은 그 돌멩이를 그 미세한 그 잔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방광을 네. 봉합하면은 수술 끝나는 건가요?
0: 그쵸.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방광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방광에다가 돌을 모아놓고 방광으로 접근해서 꺼내고
1: 네.
0: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를 이제 플러싱을 해요. 여러 번 플러싱을 해서 혹시 모르잖아요.
1: 그쵸, 그쵸.
0: 이게 눈에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진짜 미세한 그런 결정 가루들은 사실 그쵸, 그쵸. 뭐 이거 어떻게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고 꺼낼 순 없으니까 플러싱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냥 약간 씻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번 씻어주고 최대한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하는데 방광에 이제 기관이 하는 일이 오줌을 저장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1: 네.
0: 또 차면 이제 봉합해둔 부위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1: 네, 그럴 것 같은데.
0: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오죠.
1: 아.
0: 한번 묶고 또 한번 묶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좀 넣어가지고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1: 새는지.
0: 네, 그렇죠. 방광을 팽창시켜가지고 밑 틈으로 물이 새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1: 이 확인은 얼마나 걸려요? 수술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0: 수술 과정 중에
1: 수술
0: 배를
1: 과정
0: 닫기
1: 중에.
0: 전에 방광 꺼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보통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상도 남겨놓거든요. 확인하고.
1: 완벽하게 뭐 방수공사.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느낌으로.
0: 네.
1: 수술 끝나고 아이가 소변 보는지까지가
0: 그것도 봐야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1: 배... 길이 잘 연결됐는지,
0: 그것도
1: 방광이 잘 닫혔는지.
0: 아 그거는 이제 확인하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방광을 열었다 닫은 거니까 오줌을 싸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아파서 잘 못 쌀 것 같은데 아닌가?
0: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피가 계속 나오면 혈괴. 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소변줄을 좀 달고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아프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잔뇨감 당연히 있을 거라서 이제 찔끔찔끔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광이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방광 무력증
1: 힘이 없어.
0: 네, 힘이 힘알탱이가 없는 경우들 다시 네. 그게 돌아오는 데까지가 좀 시간이 또 걸리고 물론 일부는 좀 덜 돌아오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 어렵습니다.
1: 돌 다 꺼냈는데 소변을 네. 못 보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켜보는 게 대부분은 잘 싸는데 좀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1: 가슴을 좀 졸이시겠는데요?
0: 아니 근데 이거는 다들 그러실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다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1: 그쵸, 그쵸,
0: 둘이 굴러다니니까 할 때마다 약간 공닥공닥.
1: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
0: 그쵸. 그래서. 수술이 잘못되면, 이제 뭐, 소변이 누출되거나 그쵸, 그쵸.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생길 수 있는데, 애들마다 너무 다 달라요.
1: 네. 그냥. 수술 관련해서 우리가 요도에 있는 결석 꺼내는 거, 뭐, 소변 누출, 방광 무기력증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아주 담백하게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 후 관리가 진짜 핵심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수술 정말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게 관리.
0: 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여러 번 재발하는 경우들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그거는 생활환경이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0: 맞아요. 그리고 교과서 상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 2년 안에 재발 확률 50%. 너무 높은 숫자긴 하잖아요.
1: 네. 네. 50%면 진짜 뭐.
0: 두 마리 중 하나니까. 네. 그렇죠.
1: 완전 그냥 홀짝인데? 그죠? 아, 그만큼 높다.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수미가 물론 그 대견하게 결석을 쏴버렸지만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0: 근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본 지 오래됐으면
1: 네, 안 본 지
0: 초음파 같은
1: 오래됐어요.
0: 거.
1: 네네.
0: 뭐 살짝 대보시는 거.
1: 네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0: 네, 나중에 한번 데려오셔서
1: 네.
0: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0: 꼼꼼히.
1: 네, 눈으로 안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아,
0: 그거는.
1: 잘 찾아내야죠.
0: 그건 좀 어렵죠.
1: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네. 나눴습니다. 이 결석 관련해서. 우리 우디가 다시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일단은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상황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1: 정답 피 오줌 쌀 때
0: 맞아요.
1: 냄새 날 때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있나?
0: 약간 잔뇨감?
1: 아, 잔뇨감, 빈뇨감.
0: 어, 맞아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그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가지고요.
1: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잖아요. 처방식 먹인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간식 주면 똑같아요.
0: 맞아요. 처방식을 먹일 때는 처방식만 네.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관리가
0: 같고.
1: 중요하다.
0: 그렇죠.
1: 이런 말씀 해주셨죠. 네.
0: 그리고 뭐 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1: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우리 아이가 뭐 작년에 옥살레이트로 뭐 방광 수술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잖아요.
0: 대표적인 거 그러면 말씀드리면 스트루바이트. 이거는 이제 방광 세균성 방광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하다 보면 녹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안 녹으면 이제 또 수술해야 되고 그다음에 칼슘 옥살레이트. 요거는 pH가 이제 산성인 경우에 생기고 기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넘쳐나는 칼슘 성분과 옥살레이트가 만나서 생기는 거라서 어떤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가 대표적이고 안 녹으면 수술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술도 중요하지만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칼슘 옥살레이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처방식 이런 것들
1: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0: 그렇죠. 그다음에 음수량.
1: 아, 음수량.
0: 산책도 자주.
1: 할 게 너무 많아. 맨날 느끼지만 참 보호자들은 바빠.
0: 맞아요. 대단해요. 제가 항상 보면.
1: 그죠.
0: 저는 사실 제 몸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1: 저도 못해요.
0: 근데 하시잖아요. 소미한테는.
1: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나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오줌, 소변을 보는 게 좀 불편해 한다거나 소변을 볼 때 좀 이상을 느낀다 할 때 참고하실 내용. 이었던 것 같습니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먹냥 상담소 여기서 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년 반 하면서 저희가 주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0: 맞아요.
1: 어떤 주제를 좀 하면 좋을지 맨날 고민이거든요, 저희가. 그죠?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0: 그렇습니다.
1: 우리 원장님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먹냥 상담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0: 네.
1: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속 작은 이야기에서 삶의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시간,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림책 활동가 박술례입니다. 어느새 7월 중순입니다. 엊그제 초복이 지났는데요. 창문을 열어두면 뜨거웠던 낮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고 멀리서는 매미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리기 시작하는 계절. 한낮에는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겁지만 밤이 되면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별빛처럼 하나 둘 떠오르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여름밤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기장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불 속으로 숨어들어 상상의 세계로 떠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방 안의 옷걸이는 거대한 괴물이 되기도 하고 창밖에 나뭇가지 그림자는 낯선 숲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상상이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에게 그것은 아주 진짜인 세계였지요. 오늘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에서 만나볼 그림책 작가는 바로 그 세계를 누구보다 깊고 진실하게 그려낸 작가인데요. 아이들의 기쁨뿐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숨김없이 그림책 속에 담아낸 그림책 작가 모리스 샌닥입니다. 그는 1928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2012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그림책 작가이자 20세기 그림책 역사를 통틀어 가장 깊고 대담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처음 만나는 분들도 그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모리스 샌닥을 만나보실까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이 새 작품을 중심으로 그가 그려낸 아동의 내면 세계를 천천히 탐험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리스 샌닥의 대표작인 1963년도에 발표된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기억하실 텐데요. 늑대 옷을 입은 소년 맥스가 괴물들의 왕이 되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괴물 이야기나 환상 동화가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사랑, 상실과 위로, 그리고 성장의 여정을 담은 한편의 깊은 심리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또한 1970년에 발표된 깊은 밤 부엌에서와 1981년에 발표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와 같은 작품에서는 꿈과 무의식, 상상력의 힘, 그리고 어린이가 세상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놀랍도록 아름답고도 대담하게 그려냈습니다.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밤, 깊은 부엌에서 반죽 냄새가 피어오르는 꿈, 그리고 저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낯선 나팔 소리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잊고 지냈던 우리 안의 어린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더운 7월의 오후, 시원한 바람 한 줄기 같은 그림책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백예린이 부른 야간 비행 듣겠습니다.

베게린이 부른 야간 비행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모리스 샌닥은 1928년 6월 10일 뉴욕 빈민가 브루클린에서 폴란드계 이민 3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에 낯선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로서 모리스 샌닥은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달랐는데요. 몸이 약한 탓에 집안에 틀어박혀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밖에 나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창문은 그의 무대였고 그림과 책은 그의 친구였죠. 그 고립된 방 안에서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리스의 어린 시절에는 또 다른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찾아오는 친척들이었죠. 영어를 제대로 못하고 덥수룩한 수염에 모리스의 볼을 세게 꼬집으며 잡아먹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던 친척들. 어린 모리스에게 그들은 진심으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 중 많은 이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모리스의 아버지는 매일 밤 라디오 앞에서 유럽의 소식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린 모리스에게 죽음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이 말이 그림책으로 탄생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감정이 녹아들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32년 모리스가 4살이었을 때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서양 횡단 영웅 찰스 린드버그의 아기가 집 창문으로 침입한 범인에게 납치된 사건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어린 모리스는 어머니가 우는 이유가 곧 자기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걸작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에서 고블린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기를 납치하는 장면은 바로 이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네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모리스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리스는 뉴욕의 장난감 가게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1950년 전설적인 편집자이자 출판인 우슐라 노르드스트룸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동문학을 어린이의 실제 감정과 상상력, 내면을 대변하는 문학으로 탈바꿈시켜 철저히 아이들의 시선에서 책을 만든 그녀는 모리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고 그를 그림책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다른 작가들의 글에 그림을 그리며 실력을 쌓은 모리스는 1963년 마침내 글과 그림 모두 자신이 쓰고 그린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괴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작품은 이듬해 1964년 칼데콧 메달을 수상하죠. 마침내 그림책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는데요. 모리스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의 갈등이나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허식의 세계를 그린 책은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을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것이다. 그렇게 꾸민 이야기는 어린이의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모리스 샌닥은 1970년에 최고의 어린이 책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았고, 1996년에는 미국 예술 분야에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예술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 스웨덴 정부가 제정한 국제 어린이 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답니다. 그는 2012년 5월
8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세대를 넘어 사랑받은 그림책 작가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가 부릅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만의 세계를 키워가던 소년 모리스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노래였습니다.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 그림책을 처음 읽었을 때 많은 어른들은 조금 놀랐습니다. 아이를 위한 책인데 주인공은 화를 내고 괴물들은 무섭게 생겼고 아이 이야기 전체가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세계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이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줄거리를 소개해보면 주인공인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집안 곳곳을 누비며 소동을 피웁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망치로 못을 박고 강아지를 쫓아다니고 엄마가 이 괴물 딸지 같은 녀석! 하고 초리치니 맥스는 엄마에게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죠. 결국 엄마는 맥스를 저녁밥도 안 주고 방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런데 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무가 자라나고 나뭇가지는 천장에까지 뻗쳐 방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생겨나고 배가 나타나며 맥스는 배를 타고 긴 항해 끝에 괴물나라에 도착합니다. 괴물들은 으르렁대며 맥스를 위협하죠. 하지만 맥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노란 눈을 똑바로 노려봅니다. 그러자 괴물들이 맥스를 괴물 중의 괴물이라고 소리치며 모든 괴물들의 왕으로 선언합니다. 맥스는 괴물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춤추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맥스는 밥냄새가 나는 현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집이 그리워집니다. 모든 괴물들은 맥스에게 떠나지 말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지만 맥스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방에는 저녁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하게. 그는 그림책의 표현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보면 처음에는 크기가 작은 그림이 등장하고 맥스의 상상력이 커질수록 그림은 점점 커져 마침내 페이지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되죠. 괴물들과 신나게 노는 장면에서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이 그림만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감정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림책 작가들이 사용하는 페이지 연출, 장면 전환, 시각적 서사 구조 역시 모리스 샌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 책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리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괴물들의 모델은 어린 시절 자신의 집에 찾아오던 유대인 친척들이라고요. 그들은 영어가 서툴고 모리스의 볼을 세게 꼬집으며 잡아먹어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외쳤는데 어른들은 다정한 애정 표현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어린 모리스에게는 진짜 공포였죠. 훗날 그 친척들 대부분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었답니다. 괴물이 공포이면서 동시에 연민의 대상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 작품을 분석할 때 프로이트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맥스의 분노는 억눌린 본능, 즉 이드의 분출이고 괴물들의 눈을 노려보며 제압하는 것은 자아가 본능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화가 나고 외롭고 엄마한테 벌받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는 맥스처럼 괴물나라로 떠나고 싶은 충동이 있죠. 모리스는 그 충동을 억압하거나 가리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아 어서 가봐 그리고 실컷 소동을 피우고 와 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맥스는 돌아옵니다. 스스로 외부의 강요 없이 돌아온 자리에 아직 따뜻한 저녁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소동을 피우고 방황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직 이 책의 위대한 인문학적 메시지입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괴물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랑 이야기입니다. 분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화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괴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잊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맥스처럼 그 괴물을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 속 괴물들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가 부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세계입니다. 모리스 샌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이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어른들은 종종 어린 시절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슬픔, 호기심과 불안, 사랑과 질투, 용기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모리스 샌닥은 그 복잡한 내면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바라본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깊은 밤 부엌에서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먼저 깊은 밤 부엌에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출간된 뒤 7년 만에 발표되었는데요. 주인공은 미키라는 소년입니다. 어느 날밤 미키는 잠에서 깨어 이상한 꿈속으로 떨어지죠. 침대에서 떨어진 미키는 거대한 부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는 세 명의 제빵사가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제빵사들은 미키를 반죽 속에 넣어버리죠.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이상하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꿈은 원래 논리보다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꿈속에서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동물이 말을 하기도 하며 갑자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모리스 샌닥은 그 꿈의 문법을 그대로 그림책으로 옮겨놓았죠. 미키는 반죽에서 뚫고 나와 마음에 드는 모양이 될 때까지 완성해서 그것을 타고 날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유병을 찾아내고 그 우유를 제빵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침내 케이크는 완성되고 미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죠. 이야기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깊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꿈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키의 모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자아 형성의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반죽 속에 묻힌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삼켜질 것 같은 불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키는 거기서 사라지지 않죠.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나는 나다. 라는 자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경험하는 독립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출간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인공 미키가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인데요. 일부 도서관에서는 책을 금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리스 샌닥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는 어린이의 몸을 부끄러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어린이를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를 어른보다 덜 중요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키의 모습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낮 동안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규범이 벗겨진 상태,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순수한 자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미키가 반죽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장면은 위기 상황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능동적인 아이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모리스가 보여주고 싶었던 아동의 실체였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사오리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주제를 담아낸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1981년에 발표된 환상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입니다. 이 작품은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모리스 샌닥 최고의 예술적 성취로 평가하는 작품이지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아이다라는 소녀입니다. 어느 날 밤 아이다는 아기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블린들이 나타나 동생을 납치해 가죠. 아이다는 동생을 되찾기 위해 낯선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언뜻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이 작품은 놀라울 만큼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데요. 왜냐하면 모리스 샌닥 자신의 가족사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그는 어린 시절 전쟁으로 수많은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상실감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바로 그 상실의 기억이 환상 이야기의 형태로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다는 두려워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세상을 지나고 고블린과 맞서며 끝내 동생을 되찾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생 구출 이야기로 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꼭 지켜야 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순간은 없었나요? 아이다의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감정을 다루는 이야기였다면 깊은 밤 부엌에서는 자아를 발견하는 이야기,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사랑과 상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깊은 밤 부엌에서는 신체적 자각과 욕구, 권위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주제를 꿈의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만화적인 구성과 밝은 색감으로 1930년대 미국 만화의 문법을 빌려왔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책임감과 상실, 내면의 어두운 감정과의 화해라는 훨씬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그림 역시 알브레이트 듀러의 판화에서 영감을 받은 크로싱 해칭 기법으로 북유럽의 우울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두 작품 모두 아이가 어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샌닥이 그린 아이들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공포 앞에서 창의적으로 반응하고 책임감으로 행동하고 예술을 통해 혼돈을 질서로 바꿉니다. 특히 아이다가 나팔을 불어 고블린들을 춤추게 만드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내면의 어두운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예술적 형식 안으로 끌어들여 다스리는 것이, 이것은 모리스가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배운 철학이기도 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한철이 부릅니다. 슈퍼스타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리스 샌닥의 환상 3부작,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에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그의 그림책은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를 천진난만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둠이 무섭고 혼자가 무섭고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두렵고 세상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모리스 샌닥은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괴물들은 바로 그 두려움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괴물들이 결국 맥스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맥스는 괴물들과 마주하고 함께 춤추고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리스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성장이라는 것은 괴물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괴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모리스 샌닥의 작품에서 상상력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생존의 힘입니다. 맥스는 상상력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미키는 상상력으로 불안을 극복하며, 아이다는 상상력의 세계를 통과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어린이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견딜 힘은 상상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의 상상력은 도피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사랑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리스 샌닥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집을 떠납니다. 맥스는 괴물들의 나라로 떠나고 미키는 꿈의 부엌으로 떨어지고 아이다는 저 너머 세계로 여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결국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맥스의 방에는 따뜻한 저녁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장면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누군가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리스의 작품에서 가족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상실과 죽음입니다. 이 주제는 어린이 그림책에서는 드물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모리스 샌닥은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홀로코스트로 많은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경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에는 그 상실의 기억이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절망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리스 샌닥 작품 세계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이를 미완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도 이미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린이의 분노를 존중했고
슬픔을 존중했고 두려움을 존중했습니다. 이들의 감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그림책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그림책이 어른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모리스 샌닥은 아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은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기억이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어른들은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한때 맥스였고 미키였고 아이다였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성장했고 상실을 경험하면서도 사랑했고 상상력을 통해 삶을 견뎌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리스 샌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세계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푸름이 부릅니다. 어른이 되긴 싫어.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모리스 샌닥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약한 소년이었던 한 아이가 어떻게 세계 그림책 역사를 바꾸는 예술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그림책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상상력, 괴물들과 춤추던 맥스, 꿈속 부엌을 날아다니던 미키, 그리고 저 너머 세상에서 동생을 찾아 나선 아이들까지. 그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 어린아이의 초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 지금도 모리스 샌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반세기가 넘도록 그의 그림책은 세계 곳곳에서 읽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그림책의 역사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스 샌닥이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그림책은 교육의 도구였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의 진짜 감정은 종종 사라지곤 했습니다. 분노와 질투,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과 불안은 그림책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리스 샌닥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완전한 인간이다. 이 한마디가 현대 그림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 그림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를 현대 그림책의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면 모리스 샌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강하며, 훨씬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상실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전 세계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수많은 그림책 속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모리스 샌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씨앗은 존 버닝엠의 상상력이 되었고, 쇼텐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리스 샌닥을 단순한 그림책 작가가 아니라 현대 그림책의 지형을 바꾼 예술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주제로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덧 오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리스 샌닥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언제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맥스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떠났고,
미키는 깊은 밤 부엌 속으로 날아갔으며 아이다는 저 너머 세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신기한 모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분노를 이해하기에 떠났고 두려움을 마주하기에 떠났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저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을 때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긴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맥스의 방. 그곳에는 저녁밥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채로 말입니다. 그림책 속에서는 단 몇 줄로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물들을 만납니다. 실패라는 괴물, 외로움이라는 괴물, 상실이라는 괴물, 불안이라는 괴물, 때로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괴물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리스 샌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괴물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그 괴물을 바라보라고, 이름을 불러주라고, 그리고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괴물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상력을 잃는 일이 아니라 상상력과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리스 샌닥은 평생 어린이의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책은 아이들에게는 현재의 이야기이고 어른들에게는 기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아이였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여름밤의 냄새, 풀벌레 소리, 별빛 아래서 꾸었던 꿈,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설레던 순간들. 모리스 샌닥의 그림책은 바로 그 기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괴물들이 사는 나라, 깊은 밤 부엌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이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고 처음 읽는 책이라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장을 덮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괴물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괴물만큼 거대한 상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7월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저녁밥 같은 위로가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림책 활동가 박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르탄 우리입니다.

브라질 세라도,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엘가체프, 케나 AA. 이름만 들으면 휴가 여행지 같지만 다양한 커피 원두들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커피를 좋아하는 청취자라면 이 이름을 들으면서 향과 맛을 떠올리셨겠죠? 커피는 자신이 자란 곳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향도 달라지고 산미도 달라지고 입안에 남는 여운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산미 있는 원두가 좋아요. 저는 고소한 맛이 더 좋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는 누가 맞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아, 그런 취향이시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마도 나에게 잘 맞는 원두가 좋은 원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걸 취향이라고 부릅니다. 취향이란 참 재미납니다. 취향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공간, 익숙했던 냄새와 풍경, 기뻤던 기억, 위로받았던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진 삶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문장에 밑줄을 긋고 같은 영화를 보고도 전혀 다른 장면을 오래 기억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커피 앞에서는 서로의 취향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곤 합니다. 물론 모든 취향이 존중받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까지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누구나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의 보편성은 우리 모두가 같은 취향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존엄하다는 약속입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가 똑같아지기 위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차이가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기준을 끊임없이 돌아볼 때 인권의 가치도 더 커집니다. 나와 다른 상대의 취향을 굳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시선이 커피 한 잔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오르탄 우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낼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공간.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르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곡은 한로로가 부르는 영영입니다.

0: 이번 코너는 우리 주변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소식들을 전하는 오후 잠깐 뉴스입니다. 오늘은 문윤아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속에 모든 분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김없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문윤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더위 속에 지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인권의 보호밖에 밀려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찾아왔습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뉴스 뒤에 가려진 어느 부자의 처절한 싸움 이야기인데요.
0: 네.
1: 전직 삼성전자 LCD 사업부 엔지니어였던 정지훈 씨와 그의 아들 동우군의 이야기입니다.
0: 네.
1: 동우군은 태어날 때부터 눈, 심장, 귀 등 온몸에 다발성 기형을 동반하는 차지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0: 차지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저한테는 참 생소한데요. 사람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르지만 뭐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등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인 정지훈 씨가 엔지니어로 일하셨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1: 맞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작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유해 화학 물질인 IPA를 천에 묻혀서 설비를 닦는 일을 하셨어요.
0: 네.
1: 보호장구는 합성 고무 장갑과 덴탈 마스크 그 정도뿐이었고요.
0: 아, 너무 부족한 장비 아닌가요?
1: 네, 그렇죠. 나중에 회사 지원보상위원회에서도 자녀 질환 보상 대상으로 인정을 받았고,
0: 네.
1: 결정적으로 2024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아들의 희귀병이 아버지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1: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빠의 일터 때문에 아이가 아프게 태어났다는 게 인정이 된 거죠.
0: 아버지의 일과 자녀의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다면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이 승인되었겠는데요.
1: 그럴 거라 생각되시죠.
0: 네.
1: 그런데 당사자인 정지훈 씨와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결과는 불승인이었어요. 심사청구도 재심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0: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었는데 불승인이 난 이유가 뭘까요?
1: 현재 산재보험법의 문구 때문인데요.
0: 네.
1: 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아이가 선천적 질환을 거둔 경우만 태아산재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아버지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정자의 유전적 변화 등으로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부계산재는 법조항에 아예 없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겁니다.
0: 그렇군요.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함께 울려봤는데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가 달라진다는 건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국회나 정부의 움직임은 없나요?
1: 현재 국회에서 태아산재의 인정 범위를 아버지까지 확대하는 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2년 넘게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0: 네.
1: 고용노동부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요. 그 사이 정지훈 씨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아이의 병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오랫동안 미안한 마음과 자책 속에서 살아왔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렇게 진행이 된 거군요.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노동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 미비를 해결해서 정지훈 씨와 같은 노동자 그리고 동호군과 같은 자녀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인가요?
1: 네, 두 번째는 아동복지시설을 나와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0: 네.
1: 사단법인 선한 울타리 최상규 상임이사를 통해 통계 너머의 현실이 알려졌습니다.
0: 네.
1: 예전보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고 해요.
0: 네.
1: 지자체의 자립정착금과 후원금 등을 합치면 적게는 1,000만 원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한답니다.
0: 네.
1: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도 예전보다 훨씬 확대됐고요.
0: 네, 경제적인 지원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군요. 그렇다면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도 그만큼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최상규 이사님은 이런 점을 우려합니다. 부모는 절대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요.
0: 네, 그러네요.
1: 네,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시설을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 다시 나타나서 돈만 가르친 뒤 청년을 다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0: 정말 안타깝네요. 사람마다 필요한 준비나 지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자립이 완성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립준비 청년들이 더욱 세심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1: 네.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가운데 약 18에서 22%는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이들이 자립준비 청년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0: 네.
1: 법적으로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고
0: 네.
1: 충동조절이나 금전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서 사기나 범죄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해요. 최상규 이사님은 지금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함께 고민해줄 어른과 공동체라고 강조를 합니다.
0: 자립준비 청년들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함께 할수 있는 관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마지막 소식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법정기념일 제1회 광부의 날을 맞아 조명된 사북 사건의 주역 이원갑 명예회장의 이야기입니다.
0: 네, 제가 알기로 사부 사건이 1980년에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고, 이때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이후에 국가의 강경한 진압과 인권 침해로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국가폭력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이용관 회장님은 당시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하시나요?
1: 1970, 80년대 광부들은 제조업 노동자보다 10배나 높은 사망 재해율 속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지하자원을 캐내어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도 사북 동원탄좌의 광부였던 이원갑 명예회장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신군부 보안사에 끌려가서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평생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사셨습니다.
0: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군요.
1: 네. 더 끔찍한 건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국가의 침묵과 방관인데요.
0: 네.
1: 진실화해위원회가 두 번이나 국가사과를 권고했고, 국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해도 역대 정부는 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 네.
1: 다행히 올해 이원갑 회장님이 제22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시민들이 먼저 응답을 보냈는데요.
0: 네.
1: 광부들의 목소리는 저 밑바닥에서 나와서 그런지 아무리 질러도 허공에 사라지고 손이 새까매서 그런지 아무도 안 잡아줬는데 시민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진짜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았다라는 이원갑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먹먹하게 했습니다.
0: 네. 오랜 세월 동안 국가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면서도 사북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하셨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상이 그긴 노력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다시 확인해 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사회가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기억했다는 어떤 심리적 약속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1: 지난 6월 29일에 강원도 태백시에서 광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0: 네.
1: 대통령도 SNS에 사북 사건의 국가폭력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0: 네.
1: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광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흘린 땀과 피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국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0: 네, 오늘 오후 잠깐 뉴스에서는 북의 산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동우 아빠 정지훈님, 준비되지 않은 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그리고 사북항쟁의 상징과도 같은 이용감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청구서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후 잠깐 뉴스를 전해주신 문윤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까지 문윤아였습니다.
0: 오후의 다른 시각, 오후가 보다가 이어집니다.

0: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때로는 조금 더 깊게 바라보는 시간 오후가 보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신영, 책일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신영입니다.
2: 책일진입니다.
0: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로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러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1: 네, 저는 그런 갈등의 하나로 꼬리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기보다는 참 다양한 꼬리표를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네.
1: 예를 들면 꼰대, 급식충, 맘충, 이대남, 이대녀 같은 말들인데요.
0: 네.
1: 어떤 단어는 처음에는 단순히 특정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뾰족한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0: 네.
2: 과거에도 세대를 구분하는 말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2: 저희 때도 X세대, 오렌지족 같은 말들이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런데 그때는 그 세대를 특징을 설명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상대를 공격하는 의도를 담은 단어가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비판과 혐오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혐오 표현들이 우리 일상과 사회를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논쟁을 하다가 아니 이건 그냥 내 의견이고 비판인데 왜 그래? 라고 방어할 때가 있는데요. 서 선생님 보시기에 비판과 혐오 표현은 어디에서 갈라지는 건가요?
1: 네,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0: 네.
1: 저는 그 기준이 행동을 향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향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판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향해 있고요. 이 행동은 잘못됐어. 이 정책은 이런 문제가 있다처럼 잘못된 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혐오 표현은 사람 자체 혹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전체를 공격하는데요. 너희 집단은 원래 그래. 저 사람들은 다 문제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맥락을 다 지워버리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2: 서 선생님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비판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혐오 표현은 바꾸기 어려운 조건을 공격한다는 차이도 있어요.
0: 네.
2: 성별, 인종, 국적 혹은 나이나 신체 조건처럼 개인이 선택하거나 바꾸기 힘든 특징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0: 네.
2: 그러니까 비판은 소통을 하자는 손짓이지만 혐오 표현은 처음부터 상대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거절의 선언인 셈이죠.
0: 네, 비판과 혐오 표현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꼬리표, 즉 낙인과 혐오 표현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두 표현들은 사람을 하나의 특성이나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대화를 먼저 닫아버린다는 점에서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문득 꼰대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최 선생님은 이 단어를 처음 어디에서 접하셨나요?
2: 저는 예전에 여배우들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고현정 씨가 선배들을 친근하면서도 살짝 어려워하며 칭할 때 처음 들었거든요.
0: 네.
2: 그때는 조금 고지식하고 답답한 어른들을 뜻하는 말인가 보다 했죠.
0: 네.
2: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가 쓰이는 방식이 좀 변하더라고요.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나랑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아, 저 사람 꼰대 같아 하고 대화를 닫아버리는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예전에는 기성세대를 낮춰 부르는 표현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다면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도 꼰대인가 봐 하면서 스스럼 없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네, 그만큼 꼰대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표현이 된 셈이더라고요.
0: 네.
1: 하지만 꼰대라는 단어가 익숙한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다고 해서 그 표현이 가진 영향까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누군가를 꼰대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생각,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0: 네, 물론 꼰대라는 표현 자체를 바로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사람을 하나의 이름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대화를 먼저 닫아버린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라는 건 단순히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이 함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사람 자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좀 봐야 할 듯 합니다.
2: 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2: 저는 비판과 혐오 표현의 가장 큰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판은 생각이나 행동을 향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죠. 반면 혐오 표현은 사람의 존엄을 공격해요. 특정한 특성만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죠.
0: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비판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가기 위한 대화라면 혐오 표현은 처음부터 상대를 대화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언어라는 말씀인 거죠?
1: 네, 둘은 출발점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비판과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람

0: 저도 모바일로 쇼츠나 릴스를 잠깐 볼때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문구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가더라고요.
1: 네.
0: 긴 영상을 진득하게 보기보다는 앞부분 몇 초만 보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넘겨버리게 되는 경우가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어른인데도 이러는데 매일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아이들을 노숙할까 싶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1: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지금 청소년들은 혐오 표현을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놀이 문화나 밈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친구들끼리 장난치듯 따라하고 웃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상대를 아프게 하는 칼 같은 말인데도 본인들은 그저 재미있는 놀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방금 말씀하신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0: 네,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1: 네, 배재고 학생들이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던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0: 저도 지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1: 네.
0: 아직 철없는 학생들이니 실수할 수 있다.
1: 네.
0: 표현의 자유로 봐야지 너무 과혹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1: 네.
0: 반대로 역사적 비극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1: 네.
0: 저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 무리 속에 내 아이가 있다면 나는 부모로서 어땠을까 싶었어요.
1: 네.
0: 단순히 혼내고 끝낼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제 생각도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지만 결코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1: 네.
0: 특히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담긴 역사적 비극을 조롱한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1: 네.
0: 게다가 이 일을 온전히 아이들 개인의 일탈로만 돌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1: 네.
0: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의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른들이 정치적으로 혐오를 이용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온갖 조롱을 쏟아내는 문화를 아이들이 그대로 학습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1: 네.
0: 저도 그 뿌리는 결국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친구의 외모를 놀리는 일이나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일이나 상대를 존엄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저 놀림감으로 낙인 찍는 태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언론인 박동희 기자가 한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야구를 배울 때 상대 선수에게 인사하는 법, 즉 존중부터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스포츠맨십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1: 네.
0: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의 문화가 많이 흐려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여러 원인들을 고려해 봐야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들이 쌓여서 이런 거대한 혐오의 문화가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곡 들으면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 함께 들으시죠.

0: 오늘 오후가 보다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혐오나 차별 표현, 그리고 역사 왜곡이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표현에 대한 실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조사였는지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1: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교사 2,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0: 네.
1: 최근 1년 동안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민주주의의 부정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0: 네.
1: 그 결과 교사의 89.3%가 그런 표현을 경험했다고 답을 했고요.
0: 네.
1: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0: 네. 교사의 약 90%가 이러한 표현을 경험했다고 하니 분명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모든 학생들이 혹은 모든 학교에서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일반화하는 건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에서 소개가 됐다면서요?
2: 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성차별 표현과 장애인 비하 표현,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이 있었습니다.
0: 네.
2: 또 특정 지역이나 국적 비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0: 네.
2: 일부에서는 역사 왜곡이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표현도 학교 안에서 사용된다고 응답했습니다.
0: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혐오 표현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두 분의 생생한 경험도 궁금합니다.
1: 네,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0: 네.
1: 별 생각 없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뱉더라고요. 쟤는 살쪄서 돼지 같아요. 얼굴이 까매서 흑인 같아요. 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결국 학부모들까지 감정 싸움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0: 네.
2: 저도 비슷한데요.
0: 네.
2: 제가 놀이 수업을 할 때 친구들이 선생님, 저 쟤랑 같은 팀 하기 싫어요. 쟤는 그냥 싫어요 하면서 특정 친구를 대놓고 소외시키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거든요.
0: 네.
2: 그리고 또 놀다가 살짝이라도 부딪히기라도 하면 너 일부러 그랬지? 그러면서 대화가 아니라 곧바로 욕설이나 주먹이 먼저 나가기도 해요.
0: 네.
2: 갈등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공격하는 법부터 배운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1: 네, 사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경험에서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이런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1: 또 이렇게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왜 우리 아이 귀를 죽여요? 라는 민원을 받기도 하고
0: 네.
1: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까 봐 위축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0: 네,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 최근에 방영된 OTT 시리즈인 참교육의 5화의 사례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일이 떠오르네요.
2: 네, 저도 그걸 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0: 네.
2: 그래서 이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2: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교육 기준을 세워주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앞에서 소개했던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도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80.6%는 응원이나 장난이라도 지역이나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답을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55.3%는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무조건 혐오를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배우고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생각이 듭니다.
0: 네,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 그리고 학교의 제도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참고해 볼 사항이 있다고요?
2: 네. 최근 영국 정부가 호주에 이어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0: 네, 그 뉴스 저도 봤습니다. 네.
2: 영국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이유는 온라인 공간의 유해성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0: 네.
2: 아이들이 SNS를 통해 혐오 표현과 자해, 폭력물 같은 위험한 콘텐츠에 너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알고리즘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에게 연령 확인과 안정장치 마련이라는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1: 네, 물론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팽배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안전과 권리의 균형을 찾으려는 고민에 가깝습니다.
0: 네,
1: 우리 사회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 첫째는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입니다. 혐오 표현이 왜 누군가에게 칼이 됐는지, 우리가 왜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 조회수와 돈을 위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0: 네.
2: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압박하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무심코 단 댓글 하나가, 재미로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혐오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실이나 일터에서 누군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은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오후가 보다를 마무리하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 민주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뱉을 자유뿐만 아니라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0: 네.
2: 오늘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지, 아니면 위로의 손길이 될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혐오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에서 시작되지만 존중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귀가하는 길에 혹은 소중한 이들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서로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격려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0: 네, 서신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오후가 보다에서는 꼰대라는 일상적인 단어에서 시작해서 SNS의 문제, 학교 현장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논란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난인데 뭐 억대 하고 넘겼던 무심한 말 한마디, 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른 좋아요, 눈앞의 불편함을 외면한 침묵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에 거대한 혐오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오롯한 우리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번 시간은 인권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달라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오후 인권 말모입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소수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허진 선생님과 함께 소수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장맛비가 그친 직후에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의 기온이 엄청 높아졌어요. 며칠 전에 경북 경산에서는 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듯 하네요. 허진 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6월에는 좀 선선해서 좋았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습하고 덥고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같은 여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힘든 계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기후 생태 위기로 우리가 겪는 여름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에서는 이런 기후의 변화 자체만이 아니라 그 변화가 누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시선을 둡니다. 오늘은 그 시선을 붙잡아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수자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할까요?
1: 네, 소수자는 사전적으로는 적은 수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소수자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사람 수가 적은 집단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0: 네.
1: 하지만 인권에서 말하는 소수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뜹니다. 장애인, 이주민, 여성, 아동, 난민,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처럼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0: 네, 인권에서 말하는 소수자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0: 네.
1: 숫자로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같은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권에서는 여성을 소수자 집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0: 네, 그렇다면 인권에서 말하는 소수자를 이해하려면 어떤 점에 주목하면 되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국적이나 민족,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으며 종교나 나이, 문화, 가치관 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주민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동은 성장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과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소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0: 네,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소수자가 되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인권에서 말하는 소수자로 여겨지는 걸까요?
1: 두 번째로 설명할 부분인데요.
0: 네.
1: 그 집단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 네.
1: 그 집단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힘, 사회적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 수가 많더라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에서는 소수자로 바라봅니다.
0: 네.
1: 사람 수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거죠.
0: 네. 사람 수도 보고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본다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라는 점이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인권은 바로 그 지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소수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역사는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하는데요.
0: 네.
1: 처음에는 개인의 목소리를 냈지만 점차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0: 네.
1: 이러한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개선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권리들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0: 네, 그런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데 왜 소수자의 권리를 따로 이야기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힘이 있는 다수가 힘이 약한 소수를 쉽게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특히 차별과 배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수결과 소수자의 권리를 인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 필요할 때 인권의 시선이 중요해집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입니다.
0: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이고 인권은 그 과정에서 누구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소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0: 네, 이런 인권의 원칙이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협약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협약들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1: 국제사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차별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국제협약을 마련해 왔습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는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협약들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 이 협약들을 이해할 때 특정 집단에게 새로운 권리를 더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법과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 왔습니다.
1: 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0: 네,
1: 이를 바탕으로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 왔죠.
0: 네, 대표적인 법과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고 이후 양성평등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성평등 정책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0: 네.
1: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0: 네.
1: 또 2012년에는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 인정 절차와 난민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0: 학생 인권 조례 제정,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 인정 같은 여러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권리들 안에는 이러한 역사가 담겨 있죠.
1: 그렇습니다. 권리는 누군가의 요구에서 출발해 사회적 공감을 얻고 법과 제도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오후 인권 말모의에서는 소수자의 권리가 왜 인권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오롯한 우리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허진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르탄 오리에서는 취향과 혐오 표현,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듯 다가오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이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 밖으로 잠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의 관심과 제도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지를 묻습니다. 인권은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져서 더 이상 묻지도 의심하지도 않는 것들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도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를 바꾸는 일은 늘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결과와 속도에 마음이 쏠리면 정작 무엇을 위해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변화를 원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인권은 그런 질문을 멈추지 않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는 것,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변화를 위해 끝까지 지켜야 할 기준일 겁니다. 시작할 때의 마음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존엄에서 시작되기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존엄이 안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박지윤의 그대는 나무 같아를 띄웁니다. 오늘도 오르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긍정화건을 실천합니다. 긍정화건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삶을 현재형으로 그리고 믿음을 담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연습입니다. 나는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될 거다. 등등.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태도가 되며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물론 긍정의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하나쯤은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 오늘도 좋은 일이 하나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좋은 날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오늘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시간 935 라디오 전주온 지금 시작합니다. Just begun to get our share of this world's delight. 오늘 첫 곡입니다. 치즈 무드 인디고.

네, 치즈 무드 인디고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1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깨우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의 온도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공한 운동선수나 연주자들,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도 경기나 공연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기할 때 보면 운동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뭐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긍정 확언을 하는 뭐 셀프 토크라고 하죠. 꼭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오늘 하나만 잘하면 돼, 뭐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뭐 등등 이런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응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내 편이다, 오늘도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도 잘 될 겁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주원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텔라장 써니데이.

네, 스텔라장 써니데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노랫말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일 많은 그런 하루 그리고 주말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치 오늘 기대하지 않았던 달력에는 검은 날이었지만 오늘 쉬는 날.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기가 안돼 있어서 정작 휴일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뭔가 좋은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이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이러이 제헌절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휴일로 쉬었는데 2008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미처 빨간 날로 표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제헌절 뭐 제헌절은 우리가 잘 몰랐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뭐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날로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이 세워진 중요한 역사적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제헌절을 맞아서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나누고 그리고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통해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죠. 공동체 라디오는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나누는 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루시 개화.

네, 루시 개화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 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전주시 사활용센터의 소식을 전주시 사활용센터의 김수민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청년이음 전주 소식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 전주가 청년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7월 스트레스 디톡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에 위치한 청년이음 전주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다른 참여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집단 상담 60분, 그리고 전문 상담사와 진행하는 개인 상담 20분으로 구성됩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8명입니다. 신청은 모집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진행되고요. 청년 이음 전주 누리집이나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이음 전주 전화 063-281-531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7월 17일 그리고 18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주말이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문화공판장 작당과 로컬 공판장 모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전국 서포를 품고 책회가 온다를 주제로 독립출판 창작자와 출판사, 책방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30개 팀이 참여합니다. 문화공판장 작당에서는 94개 팀이 개성 있는 독립출판물과 신작 도서를 선보이고요. 로컬 공판장 모의장에서는 인생서점과 서포 36개 팀의 도서 전시와 판매가 진행됩니다. 독립출판과 책방 운영, 옛서점인 서포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전국 서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서포의 방 전시, 목판으로 인쇄물을 만들어보는 찍어보는 책회 체험도 마련됩니다. 책을 두 권 이상 구매한 관람객과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한 관람에게는 성차순으로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행사 관람은 무료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산업과 전화 063-230-185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전주 남부시장에 가셔서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독서특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7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꽃심 도서관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바다 액자 만들기, 서신 도서관의 책 읽으며 꼼지락꼼지락, 효자 도서관의 수박 수영장 스토리 테라리움, 금암 도서관의 유리 액세서리 만들기 등입니다. 또 8월 8일에는 꽃심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열립니다. 완산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견학과 사서 작가와의 만남, 여름 독서 캠핑 등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

0: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시 재활용센터 소식인데요.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에서 선풍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 전주시 재활용센터의 김수민 선생님 전화 인터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 교육 담당 김수민 선생님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이 어떤 곳인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은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는 공간이고요.
1: 네네.
2: 전시와 교육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과 자원 순환을 함께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선풍기 상담소처럼 물건을 오래 쓰는 수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네. 방금 뭐 선풍기 상담소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여름 대비 우리가 고쳐 쓴다라는 주제로 이 선풍기 상담소 마련하셨잖아요. 이 어떤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인가요?
2: 여름만 되면 저희가 선풍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안 되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 저도 있습니다.
2: 네. 그럴 때 이제 바로 버리기보다는 왜 고장이 났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공업고등학교 이제 은퇴하시고 연구개발하고 계신 선생님과 함께,
1: 네네.
2: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날씨가 더워져서 이 선풍기가 필요할 때인데, 오랜만에 꺼냈더니 안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1: 네네.
2: 맞아요.
1: 그러면 이 선풍기 상담소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2: 선풍기의 그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수리 과정을 이제 강사님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관리법이나 오래 사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이 참가자는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가지고 가야 할것 같은데, 갖고 가야죠?
2: 네,
1: 네.
2: 당연합니다.
1: 네네. 어떤 증상이 있는 선풍기를 가져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날개가 약하게 돌거나 아예 안 돌거나,
1: 네네.
2: 그리고 회전이 한쪽으로만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2: 네, 그리고 버튼식이면 버튼이 안 눌리거나, 이게 똑딱이로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그 버튼이 잘안 돌아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단순 고장이나 이런 생활에서 자주 생기는 고장이라면 저희 가져오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저희 라디오에도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약간 덜덜거리고 이 소리가 좀 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2: 접수만 해주시면, 네, 바로, 가능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선생님.
1: 네. 아, 저희도 한번 가봐야 할것 같네요. 네네. 그럼 가져가면 제가 직접 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저희가 4월, 5월 달에 2회차 그 자가 수리를 직접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프로그램을.
1: 네네.
2: 근데 이번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7월, 8월 해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찾고 수리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런 경험 없이도 강사님 옆에서 직접 보고 질문도 하면서 배우는 방식이어서 직접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없이 오시면 됩니다.
1: 함께 그 강사님과 함께 같이 하는 거군요.
2: 네네네,
1: 네네.
2: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모든 선풍기를 다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뭐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제품이라 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2: 네, 맞아요. 모든 선풍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1: 네네.
2: 모터가 크게 손상됐거나, 그리고 요즘 나온 최신 그 터치식 있잖아요.
1: 네네네.
2: 네, 터치식 선풍기는 이제 이렇게 보통 회로가 불량인 경우가 있어서
1: 네.
2: 전체로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그런 경우나 특수 부품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네네네.
2: 그래도 가져오시면, 왜 고장났는지, 왜 수리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전한지까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네. 조금 저도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고치면 쓸것 같은데 이걸 또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맞아요.

0: 근데 그 선풍기 가져오기 전에 좀 참가자가 미리 점검하거나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1: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는데, 가져오시기 전에 좀 선풍기를 조금 먼지 좀 털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0: 네네네.
1: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저희가 접수할 때 한번 물어보거나 저희 온라인 폼에도 접수할 때 내용이 써 있거든요.
0: 네네.
1: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원인을 좀 찾는데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0: 네네. 그 가져가면 뭐 상담과 수리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당일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1: 네, 고장 증상에 따라서 사실 소요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한 선풍기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고, 어떤 선풍기는 그날 당일날 가져오셨는데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0: 네네.
1: 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고쳐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0: 네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고장 상태나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이제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이 선풍기를 좀 고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고 싶은데, 운영 기간과 시간, 뭐 장소 이거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전주시청 큰길 맞은편에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2층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시간별로 소수 인원만 예약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이고, 미리 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지금 예약이 아주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많이 밀려 있군요. 빨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유료는 아니고 참가비가 무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사전 신청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죠.
1: 네, 저희가 참가비는 이제 무료이고요.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화 063-231-6600으로 그리고 네이버 폼 이렇게 온라인이랑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센터 홈페이지,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이렇게 온라인에 검색하면 홈페이지 나와서 거기다 신청하시면 될것 같네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참가자들은, 이 선풍기를 새로 고쳐서 또 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 이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시민들이 단순히 선풍기 한 대를 고치는 것 외에 이 센터에서 볼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얻기를 기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1: 네, 고장 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더 살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경험이 물건을 오래 쓰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그런 실천이 작은 실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0: 네. 예전에는 계속 고쳐 쓰고 또뭐 다시 해서 오래 썼는데 요즘은 그냥 뭐 버리고 새로 사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1: 네, 너무 쉽죠. 사고 버리는 게 너무
0: 네네.
1: 쉬워진 세상이 된것 같아요.
0: 네네. 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원을 아끼고 또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을 또 위하는 거라고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 고장난 선풍기를 버릴지 고민하고 계신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집에 언젠간 버려야지 하고 한쪽에 세워둔 선풍기가 하나쯤 있으시죠? 그 선풍기 아직은 버리기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원인을 찾아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쳐서 다시 쓰는 즐거움도 느끼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도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도 저희 라디오에 있는 선풍기 들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1: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사령센터에 지금, 선풍기 상담소 외에, 다른 전시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저희가 올해도 매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싱커 양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대상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요. 이 결과 전시가 지금 3층 기획 전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패목재와 버려진 이제 헌옷, 옷으로 지금 이제 제품을 아이디어를 더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관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선풍기 상담소 내용 재활용센터 김수민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집에 있는 선풍기 신청하셔서 가서 수리해서 다시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전화 063-231-6600 또는 66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 길.

네, 김유나 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부산호 라디오 전주원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여름을 대표하는 연꽃과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7월 18일 그리고 토요일, 7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전주 덕진공원 일원과 공원 내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연꽃이 피어난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요제와 초대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연꽃 가요제 예선은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고요. 결선 무대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 전화 063-277-34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축제 관련된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전주 복숭아 큰잔치가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풍남문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오전 10시에 진행되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와 시식 코너, 시원한 복숭아 슬러시 코너 등이 열리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에는 최고의 품질,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더운 여름철입니다. 월드컵 광장에서 무료 물놀이장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7월 27일 월요일에는 휴장이 됩니다. 매일 2회 열리는데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물놀이장이 개관이 되고요. 현장에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차당 450명 한정이고요. 요금은 무료이고요. 대상은 유아에서 초등학생과 그리고 초등학생 동반 가족입니다. 성인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인은 동반 가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명조끼나 아쿠아슈즈 등 물품은 대여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물품들은 본인들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산림공원과 063-281-8461번, 063-281-2659번 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행사가 취소된 소식도 있네요.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 여름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7월 24일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6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 여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주시는 초청 강연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져 행사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취소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행사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사장을 방문한 일이 없도록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국제협력 담당관이나 전주시 대표전화 063-222-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시민미디어센터가 2026 전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주민 모임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과 공동체 이야기를 영상이나 라디오 콘텐츠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심사를 거쳐 단체별로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의 제작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제작 콘텐츠는 각 단체와 모임의 특성을 살려 전주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 신청서와 단체 모임 소개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소식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서 작성하신 뒤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3-282-79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 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서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서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9-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럼브피쉬 아이고.

네, 넘블피쉬 아이고 듣고 왔습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온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생각해 보면 이 헌법도 우리의 삶도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믿는 말 한마디,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음 하나,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루 잠시 여유를 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가족과 이웃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기울여 보시고 또 나를 위한 응원의 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다시 또 찾아와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함께한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승윤 들려주고 싶었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대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 악연.

나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요동치는 심장은 떠오두근거려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 싫어 난 다시 일어났네 승리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또 잡고 싶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나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네,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7월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첫 곡은 네, 이루마의 Kiss the Rain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2003년에 이루마가 발표한 대표적인 피아노 독주곡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뉴 에이지 피아노 곡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 들으신 버전은 피아노 독주 버전이 아니고 오케스트라 연주 버전이었는데 색다릅니다. 피아노 곡도 좋지만 이 오케스트라 버전도 굉장히 웅장하면서 색다른 아주 좋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소나기 뭐 이러한 태양과 비가 적절히 섞여서 6월, 7월, 8월을 장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한 곡을 몇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곡은 팝송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비를 본 적이 있냐? 뭐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롯 스튜어트가 부른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듣고 오셨습니다. 원래 이 곡은 이분이 부른 게 아니죠. 네, 1971년에 CCR,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이라고, 이거 풀네임으로 아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 CCR로 알고 계시죠. 네, CCR이 1971년에 발표했습니다. 존 포거티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롯 스튜어트가 2006년에 Still the Same Great Rock Classics of Our Time이라고 해서 우리 세대의 정말 락 클래식을 이렇게 리바이벌한 곡입니다. 그 중에 이 곡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로지 스튜어트가 2006년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이 레인이 단순한 비가 아니고 슬픔, 갈등, 어려움 등을 상징하는 그런 은유로 해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 CCR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 쓴 노래라고 뭐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멤버들 사이 갈등으로 이 밴드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허무함을 느끼고 그래서 비를 본 적이 있냐 뭐 이런 가사로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들어도 그리고 롯 스튜어트의 버전으로 들어도 굉장히 흥겹고 즐거운 노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를 본 적이 있냐 이런 우리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준비한 곡은 Eye in the Sky, 하늘의 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대표곡 중에 하나인 Eye in the Sky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1982년에 발표가 됐고요. 네,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대표곡 중에 하나이자 가장 큰 히트곡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트랙 앞에 시리우스라고 하는 그 연주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우스 연주곡을 듣고 이 Eye in the Sky를 이어서 듣는 게 원래 이제 구성이긴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Eye in the Sky만 들려드렸습니다. 이 앨범이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좀 크게 거뒀죠. 특히 이 Eye in the Sky가 이제 빌보드 차트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Eye in the Sky, 하늘의 눈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눈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다 알아. 뭐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죠. 나는 I can read your mind. 나는 네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뭐 감정에 휘둘르지 않고, 예, 그리고 거리를 두겠다.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는 이러한 전체주의 사회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이 끝난 뒤에 상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을 노래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그룹이죠. 그래서 알란 파슨스와 에릭 울프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란 파슨스가 이제 프로듀서 엔지니어 작곡을 주로 담당한다고 한다면 이 에릭 울프슨은 작곡, 피아니스트 그리고 작사 및 보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다 보니까 네, 가수나 이러한 멤버들은 그때그때 초대해서 연주를 하는 거죠. 이 알란 파슨스가 사실은 락 음악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레코딩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틀즈의 에비로드에 녹음 엔지니어로 참여했고, 레드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The Dark Side of the Moon. 굉장히 유명하고 전설적인 앨범인데, 요 The Dark Side of the Moon의 엔지니어로 참석을 해서 이 입체적이고 정교한 사운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죠. 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이분들도 히트곡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곡이 지금 들으신 Eye in the Sky이고요. Time. 예, Time Flowing Like a River 이렇게 가는 노래 있잖아요. 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런 Time도 있고요. Old and Wise. 예, 나이 먹어서 이제 더 현명해졌을 때를 노래하는 그 Old and Wise. 이런 곡들이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 준비한 곡은 Right Here Waiting입니다.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For You.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 리처드 막스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예, 세계적인 히트 발라드송입니다. 이 곡은 당시 아내였던 배우인 신시아 로즈를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리처드 막스는 월드 투어 중이었고 신시아 로즈는 영화 촬영을 해야 돼서 떨어져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낀 그리움을 담아서 이렇게 곡을 썼고요. 이 가사 중에 당신이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건 나는 바로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 막스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인데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팝 발라드 가수입니다. 목소리가 특이하죠. 네. 감미로운 목소리이자 뛰어난 작곡 실력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금방 이 노래 Right Here Waiting, Hold On To The Night, Now And Forever 이러한 곡들, 예, 뭐 Endless Summer Night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던 이 신디 로즈하고는 1989년에 결혼을 해서 2014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89년에는 결혼 초기 신혼이어서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Right Here Waiting은 좀 사적인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래는 계속 남아서 아직도 정말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좀 계속 발라드 곡만 듣다 보니까 좀 비트 있는 곡으로 일부를 마무리하려고 이 곡을 한번 다음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으시면 옛날 생각이 절로 나실 거예요. 네, Eye of the Tiger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올드 팝과 클래식의 재미 들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1부의 끝곡으로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지만 또 굉장히 귀에 있고 이 곡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네, 바로 로키 영화입니다. 네, 실버스타 스텔론의 출세작. 네, 로키의 저는 근데 이 곡이 로키 1의 주제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로키 3의 주제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른 서바이버는 예전 1970년대 이제 결성을 했어요. 시카고에서 1978년에 결성했는데 80년대를 대표하는 이 하드록이자 이 아레나 록 밴드 경기장 락이죠. 네, 이러한 응원가나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음악을 많이 작곡 및 예, 불렀죠. 데이빗 비클러라는 예, 보컬리스트가 요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 지미 제미슨이 합류하면서 예, 또 다른 전성기를 맞긴 했는데 이분들이 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로키 3 주제곡을 부른 다음에 이제 로키 4 OST인 버닝 하트도 불렀고요. 네, 뭐더 서치 이즈 오버, 하이 온 유 뭐 이러한 히트곡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마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버닝 핫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분들께는 조금 수명은 짧았다는 거. 네, 서바이버가 불렀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나 간만에 예, 즐겁게 듣고 왔습니다. 네,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1부 끝곡으로 듣고 왔고요. 2부 첫 곡으로

네, What's Up 듣고 오셨습니다. Four Non Blondes가 불렀고요. 이 Four Non Blondes는 네 명의 금발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Four Non Blondes가 1990년대 초반에 얼터너티브 록 밴드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하고도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이 What's Up, 1993년 발표 곡인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노래 제목은 What's Up인데요. 노래를 듣다 보면은 What's Up이란 말은 안 나오고 What's Going On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가사는 What's Going On이 많이 나왔으니까 제목을 What's Up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이분들은 1992년에 유일한 정규 앨범을 하나 내는데 Bigger, Better, Faster, More라고 좀더 크고 낮고 빠르고 더 많이 뭐 이러한 뜻을 가진 앨범을 냈지만 94년인가요? 네.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체했다고 합니다. 이 밴드의 보컬은 린다 페리였고요. 예, 린다 페리의 허스키하면서도 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네, What's Up? 네, Four Non Blondes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저는 이 What's Up을 들으면 약간 연상돼서 떠오르는 곡이 있는데 이 곡입니다. Radiohead의 Creep입니다.

네, 레디오헤드의 크립 듣고 왔습니다. 크립은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좀 못난이라는 뭐 그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한 좀 일종의 은어이긴 한데 예. 아무튼 그러한 뜻이고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너처럼 특별하지 않고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없고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I'm a creep. I'm a weirdo라고 하거든요. 예. 예, weirdo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별난 사람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자기 일종의 학대라고 할까요? 뭐 자기 비하의 노래이긴 한데 노래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한때는 이 레디오헤드가 이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레디오헤드 크립을 2부 두 번째 곡으로 듣고 왔고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다음 곡은 마이클 볼튼의 허스키한 음성으로 예, 듣고 오실 예정인데요.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살수 있겠습니까? 하는 곡이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1989년에 발표된 네, 그의 대표적인 발라드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작곡은 1983년에 마이클 볼튼이 했는데 로라 브래니건이 먼저 노래는 불렀다고 합니다. 로라 브래니건은 글로리아를 불러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히트를 먼저 시켰는데, 예, 마이클 볼튼이 직접 다시 녹음을 해서, 네, 1989년 발표하는 바람에 더큰 히트를, 쳤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 이제 어떻게 나는 살아야 합니까? 뭐 그런, 네, 당신 없이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사랑의 깊은 상실감을 표현한 그런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네, 마이클 볼튼이 이제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고요. 네,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남성 팝 보컬 퍼포먼스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볼튼 19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팝 발라드 가수인데 금방 들으신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말고도 When a man loves a woman 그리고 Time, Love and Tenderness 같은 명곡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네, 간만에 이분의 또 허스키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옛날에 히트할 당시 생각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한 곡이 있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입니다. 약간 이지 리스닝으로 듣고 오시죠.

네, 로보의 I love you to want me 듣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이제 당신도 나를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972년에 발표된 노래여서 약간은 조금 더 옛날 음악 같다는 느낌은 들으시죠? 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의 음악 위주로 들으셨고, 네. 로보의 1972년 발표곡 I'd Love You to Want M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또 주어진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저녁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좋은 밤 그리고 한주잘 마무리하시고 또 활기찬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Even the Nights Are Better, 에어서플라이가 부르는 네. 밤이 훨씬 좋아요. 뭐 그런 제목이 될까요? 들으면서 오늘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편지를 가로채고 가는 곳마다 험담을 퍼뜨리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서 결혼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어느 소설 속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83화 음악편에서는 이 두 아티스트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음악으로 남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던 포스터의 이돌 페이즈 어웨이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스센트 DJ 정진희입니다. 와 오늘 그쵸? 이제 7월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들어가는 방송인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풀치님들 네. 왜 비가 오면 마음도 괜히 울적해지고 괜시리 좀 꼬질꼬질해지고 그러잖아요. 마음만큼은 보송보송하고 고슬고슬한 하루하루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게 채워가시길 바라면서 아, 오늘 힐링아트 도스센트는 83번째 음악편이고요. 라인강에 흐르는 선율 슈만과 클라라라는 타이틀로 준비했습니다. 뭐 슈만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 좀 배우신 분들은 그 어린이 정경이라는 곡의 소품이었던 트로이메라이. 이 곡 특히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잔잔하면서도 아이들 특히 산모들 태교 음악으로 많이 굉장히 많이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바로 고 트로이메라이의 주인공이죠. 사실 이 로베르트 슈만은 원래 법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법 공부보다 문학과 음악에 더 이제 재능을 보였고 끌렸고 결국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손가락 부상으로 그 꿈도 접고 작곡가로 길을 들어선 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물인데요. 자 그럼 어떤 우여곡절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슈만의 드라마틱한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83번째 음악편 라인강에 흐르는 선율 슈만과 클라라 편을 지금부터 함께 하실 겁니다. 자, 1부 들어갈게요. 로베르트 슈만은 1810년 독일 작센 지방의 스피카우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하던 지식인이었다고 해요. 어린 슈만은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가까이 접하면서 자랐고 특히 장 파울이라는 독일 낭만주의 작가를 평생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문학적 감수성이 나중에 그 슈만 음악 특유의 이야기하는 듯한 스타일로 이어집니다. 그는 17살 무렵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식 음악 교육보다는 스스로 작곡하고 연주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슈만이 1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좀 꼬입니다. 전반적인 집안 형편이 가세가 기우는 거죠. 어머니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했고 결국 슈만은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닌 전혀 반대인 원하지 않던 라이프치히 대학 법학과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슈만 본인은 법학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술적 DNA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전혀 다른 법학과에 진학을 했으니 뭐 대학 생활이 온전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됐을 리는 만무하겠죠. 수업 대신 소설을 쓰거나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실제로 많았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아예 하이델베르크로 학교를 옮기기까지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1830년 20살의 슈만은 라이프치히로 돌아와서 당대 유명한 피아노 교육자였던 프리드리히 비크를 찾아가 정식으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의 문화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바로 이 비크의 집에서 어린 클라라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띠로리.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좀 다룰게요. 이 러브스토리 부분은. 네, 어쨌든 이렇게 찾아갔는데 근데 문제는 슈만이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연습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다가 이 오른손 손가락까지 다치면서 피아니스트의 길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점이 그를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이 부상을 계기로 슈만은 연주자 대신 작곡가, 그러니까 음악평론가로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1834년에는 직접 음악 잡지를 창간해서 편집장으로 활동하는데 이 지점이 현대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쇼팽이나 이 브람스 같은 신인 작곡가들을 발굴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세상에 소개한 게 바로 요 우리 누구죠? 슈만. 슈만님이 편집장으로 있던 고 잡지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론가로서의 안목도 상당히 뛰어났던 셈이었죠. 사람을 보는 안목, 심미한. 처음 작곡가로서는 피아노 독주곡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 나비, 사육제, 크라이슬레리아나 이런 곡들이 이 시기에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대부분 문학적인 이야기나 캐릭터에서 그 영감을 받은 표제 음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슈만다운 문학 그 특징이 나타난 거죠. 문학 소년다운. 마치 그냥 단순히 어떤 피아노 연주곡이 아닌 하나의 시나 소설, 에세이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그리고 1840년 클라라와 결혼한 해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 해 동안 무려
130곡이 넘는 가곡을 아주 그냥 쏟아내듯이 작곡합니다. 찍어내듯이. 우리 그런 표현 쓰죠. 기계로 찍어내듯이. 음악학자들은 이 시기를 그래서 가곡의 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의 재능이 꽃을 피운 만발한 그런 시기였다고 하죠. 결혼과 사랑이라는 굉장히 큰 변화가, 감정적인 변화가 그의 창작의 폭발적인 어떤 시너지와 에너지로 이어진 굉장히 상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슈만은 교향곡, 또 협주곡, 실내악까지 장르를 넓혀가면서 왕성하게 활동했고요. 1850년에는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에 음악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쓴 곡이 바로 교향곡 3번, 우리 보통 라인이라고 작품을 말하는데 라인강 주변의 풍경과 정서를 담은 곡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곡을 쓴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슈만의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실 슈만은 젊은 시절부터 우울증과 신경쇠약 그리고 환청 같은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집안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병력도 또 가족 중에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여동생 한 명이 스스로 정신질환으로 목숨을 끊기도 했죠. 해서 슈만은 자신에게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평생을 두려워했고 또 뒤셀도르프 시절 후반부에는 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1854년 초 그는 환청이 너무 심해져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한날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일단은 입원까지는 아니니까 집에 돌아가서 좀 편히 좀 쉬세요라고 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2월 27일 그러니까 1853년 2월 27일 가운 차림으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서 라인강으로 걸어 들어가 그대로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뱃사공들이 재빨리 구조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 이후 슈만은 그러니까 슈만 본인의 요청으로 본 근처에 있는 엔데니라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후 2년 반 동안 죽기 직전까지도 클라라는 의사들의 만류로 남편을 거의 만나지 못했고 1856년 7월 29일 슈만은 46세 나이로 엔데니 정신병원에서 세상과 작별합니다. 사망 원인은 당시엔 확실치 않았지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매독, 그렇죠? 매독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슈만이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어떤 전형 같으면서도 동시에 정신질환과 싸우다 비극적으로 끝난 대단히 드라마틱한 삶이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슈만의 인생 한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클라라입니다. 2부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고 또 클라라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이 둘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들의 본격적인 러브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만 하면 생각나는 그 곡, 아이처럼 순수했던 그의 내면과 문학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어린이 전경 중 트로이메라이, 그리고 뒤셀도르프 시절의 대표작이자 훗날 그가 몸을 던진 바로 그 라인강을 예찬한 곡이라 극적 아이러니가 강렬한 교향곡 3번 라인 사막장 듣고 2부 이어갈게요.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83번째 음악편 슈만과 클라라 라인강에 흐르는 선율 편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2부 이어갈게요. 다시 시간을 거슬러 183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살의 슈만이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찾아간 그 프리드리 비크의 집. 여기서 처음 클라라를 만났다고 제가 1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띠로리, 네, 고지점. 그때 클라라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어린 클라라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비크는 당대 최고의 피아노 교육자였는데 클라라를 아예 그 어릴 때부터 자신의 교육법을 증명할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처럼 아이를 프로젝트처럼 키웠다고 해요. 매일 몇 시간씩 정말 스파르타식 교육을 한 거죠. 음악 교육을. 피아노, 화성악, 작곡, 심지어 바이올린까지 배우게 했고 학교 교육은 뭐 거의 받지 못할 정도로 음악에만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입시킨 거죠. 그 결과 클라라는 9살에 데뷔 무대를 갖고 11살부터는 유럽 각지로 순회 공연을 다니는 이른바 신동 피아니스트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만이 비크의 집에서 하숙을 시작했을 때 그 문화에 들어가서 피아노 공부를 시작했을 때 사실 클라라는 이미 슈만보다 훨씬 유명한 스타였던 셈입니다. 이게 갭 차이가 났던 거죠. 그때만 해도. 슈만은 비크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클라라와 가까워진 겁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날마다 보는데. 처음엔 오빠 오빠 하다가 이제, 네, 그쵸? 그 오빠가 이제 그 오빠가 아닌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오빠와 동생 같은 사이였는데, 클라라가 10대 중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아주 조금씩 무흐트해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죠. 1835년. 슈만이 25, 그리고 클라라가 16살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비로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돼요.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 비크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를 챘고 알게 되자마자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표면적 이유는 슈만이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무명 작곡가라는 아티스트라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커리어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네, 베이스에는 조금 더 그 복잡 미묘한 어떤 계산적인 감정이 저는 깔려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비크에게 클라라는 단순한 그냥 자식, 나 사랑하는 내 딸, 요것을 넘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만들어낸 하나의 걸작인 겁니다. 걸작. 걸작이면서 프로젝트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죠. 사업. 이 비크에게는. 그런 딸이 결혼에 독립해버리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교육법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이 정도 능력 있어. 내 딸을 이렇게까지 키워놨어. 이렇게 세상에 지금까지 증명해온 자기의 어떤 교육법이 이 그 모든 노력과 수입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독립해버리면 딸이.

뒷바라지하고 내조하는 이런 평범한 삶을 아빠는 원치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딸의 재능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동안 공들여온 시간 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계산적인 걸 넘어서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반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네, 그렇게 클라라에게 오는 또 편지를 몰래 가로채서, 아, 이건 약간 좀 치사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편지 가로채는 거, 이건 좀 아닙니다. 클라라에게 오는 편지를 가로채서 자신 이제 몰래 뜯어본 거죠. 뜯어보고 클라라가 순회 공연을 갈 도시마다 이제 미리 체크해서 편지를 미리 편지를 보내서 슈만을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험담한다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소문, 루머 같은 걸 뿌리고 뭐 이러고 다니고 했다고 해요. 약간 좀 치사하다 이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클라라를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007 작전을 펼쳤던 건데. 예, 그럼에도 어디 사랑이 그럽니까? 이게 못하게 하면 더막 이렇게 붙잖아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는, 네, 그래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살짝 그냥 관망하고, 네. 지그시 한번 눈좀 살짝 감아주고 볼 그런 여유를 좀 가지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닭싸움하고 말리니까 또막더 붙는 거죠. 네, 불 붙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랑 관계라는 게참 묘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이제 두 사람은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갔고, 1837년에 슈만이 정식으로 이 아버지 비크에게 딸을 주십시오. 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청혼을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물어보란 마나. 네, 슈만과 클라라는 이제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나 거절을 하고 또 심한 모욕을 주니까.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아버지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꽤 파격적인 행보였죠. 요즘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인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인이었어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뭐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보수적인가요? 네. 1839년부터 시작된 이 법정 다툼은 거의 1년 넘게 이어졌고, 비크는 법정에서 슈만을 두고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알코올 중독자다, 뭐 이런 그 사생활적인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루머들을 막 재생산하면서, 이런 사람한테는 내 딸을, 무책임한 사람한테는 내 딸을 맡길 수 없다, 줄수 없다라며 몰아세웠고, 심지어 클라라가 그동안 그 이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벌어들인 그 수익금 있죠. 공연 수익금 같은 거 모아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해서 또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제 돈 주면 날릴까봐 그런 거죠, 보쌈에서. 이제 그러니까 통장을 꽉 쥐고 주지 않았던 거예요, 착복하고. 네, 슈만 입장에서는 정말 지치고 힘든 싸움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창작열은 오히려 막 불타올라서 이 시기에 나온 곡이 바로 환상곡, 판타지 다장조라는 작품입니다. 그 슈만이 클라라와 강제로 떨어져 있던 가장 힘든 시기에 쓴 곡이라고 하죠.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절망적인 시기에 이 불꽃 같은 불후의 명작을 또 탄생시킵니다. 이건 뭐 진리죠, 진리. 고통이 영감의 먹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헝그리 정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또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상황 볼 때. 자, 이곡 속에는 베토벤의 가곡 한 소절을 몰래 인용해서 클라라에게 보내는 이 암호 같은 사랑 고백을 또 숨겨놓았다고 알려져 있죠. 요 판타지 다장조라는 작품에. 베토벤 씨의 음악을 살짝, 네, 그렇게 한 거죠. 네,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1840년 여름 마침내 법원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슈만과 클라라는 1840년 9월 12일 클라라가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그녀의 생일 하루 전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응? 뭐지? 하실 텐데 하루만 더 기다렸어도 이 아버지의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성인이 미성년자 딱지를 이렇게 떼버리고 성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루조차 기다리지 않고 그런 거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둘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한 결혼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아버지한테 또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식 전날 슈만은 클라라에게 노래 한 곡을 선사합니다. 선물하죠. 이 미르텐이라는 가곡집에 실린 헌정이라는 곡인데 노랫말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입니다. 너는 내 영혼, 너는 내 마음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클라라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고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자주 연주되는 클래식 명곡 중 하나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은 5년여의 지난한 싸움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지만 결혼이 곧 행복을 보장하거나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두 아티스트가 한 가정을 꾸리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 3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만의 환상곡 다장조, 그 부르의 명곡 명작 17번 1악장, 그리고 클라라에게 결혼하면서 선사했던 선물곡, 프로포즈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르텐의 꽃 중 헌정,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자 바로 3부 이어갈게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 결혼 이후 슈만과 클라라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낭만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꽤 팍팍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결혼 초반에는 그 하나의 노트에 번갈아가면서 일기를 쓰는 이른바 부부일기를 쭉 써왔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부부일기 쓰는 거. 그 왜 말로 하기 좀 곤란하고 어색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메시지나 이렇게 쪽지로 메모로 해서 네, 어떤 서운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을 때 훨씬 더 그 진심이 오롯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바람직한데요. 부부일기. 여러분들 혹시 부부분들 듣고 계시면 추천합니다. 추천 한번 해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일기로 풀어 쓰고 글로 전달하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은 다름 아닌 커리어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은 클라라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정상급 연주자였는데 결혼과 동시에 무려 8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이제 그냥 주부가 된 거예요. 전업주부. 엄마가 된 거죠. 살림까지 혼자 도맡아 떠맡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의 커리어가 없어진 거예요. 경력단절 그야말로. 슈만은 아내가 연주여행을 다니는 걸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네. 뭐지 슈만? 별론데? 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정말 성숙한 사람인데 우리 슈만 씨는 약간 좀 속이 네, 밴댕이셨나 봐요. 죄송해요 슈만. 네. 어쨌든 자신도 물론 그렇죠. 자신도 작곡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아내가 무대에 서는 걸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쁠 땐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좀 아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또 같이 이렇게 바빠서 뭐 공연 다니고 해외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불만이었던 거죠. 반대로 클라라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어떤 음악가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과 남편을 내조해야 하는 아내이자 또 여덟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 사이에서 계속 스스로 뭔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런 고단한 삶이지 않았을까. 안타깝네요 정말. 이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되죠. 주변에서. 능력 있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그 능력을 꽃을 피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그러던 중 1853년 두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요하네스 브람스라는 20살의 젊은 작곡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브람스 맞습니다. 맞고요. 지인의 소개장 한 장을 들고 찾아온 이 무명의 청년을 슈만과 클라라는 만나자마자 그 재능에 완전히 매료됐다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 공감. 슈만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 잡지에 새로운 길이라는 글을 써서 이 브람스를 세상에 소개했는데 이것이 브람스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브람스 역시 이 부부를 평생 존경하고 은인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재능을 알아보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니까. 은인 같은 존재죠. 그런데 브람스가 슈만 부부와 만난 지 불과 5달 만에 슈만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1854년 2월, 앞서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만의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스스로 라인강에 몸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의 뜻으로 엔덴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상황이 정말 가혹해집니다. 모두에게.
의사들은 클라라가 남편을 만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면회 자체를 완전히 원천 봉쇄했다고 합니다. 클라라의 면회 자체를. 완전히 격리시켜놓은 거죠. 심지어 슈만이 몸을 던진 그 사건의 진실조차 클라라는 2년 넘게 제대로 전해듣지도 못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족인데, 가족이 알아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이 알아야 뭔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가장 가까운 클라라가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가 않는데, 어쨌든 남편이 병원에 있는 2년 반 동안 실제로 클라라가 그의 얼굴을 본 건 딱 한 번, 그것도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힘들었던 시기에 클라라의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브람스였다고 해요. 슈만이 쓰러진 직후 뒤셀도르프로 달려와서 거의 2년 가까이 클라라와 아이들 곁에 머무르며 집안일을 도맡다시피 집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역할과 집사 역할을. 이 과정에서 브람스가 클라라를 향한 어떤 연모의 감정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당시에도 또 지금까지도 음악사에서 아주 흥미롭게 회자되는 그 지점이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사이였는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건 브람스의 헌신 덕분에 클라라와 아이들이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슈만은 병원에서도 창작일을 완전히 놓치는 않았다고 해요. 라인강에 몸을 던지기 불과 며칠 전에 쓴 곡이 하나 있는데, 슈만 본인은 이 멜로디를 천사들이 나에게 불러준 노래라고 굳게 믿으면서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쓰다가 다섯 번째 변주 도중에 갑자기 붓을 들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라인강으로 향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어쩌면 이 곡 자체가 미완성인 채로 중단된 슈만의 마지막 유작이 아닐까. 뭐 그렇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져 가던 그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는 곡인 거죠. 1856년 7월 슈만은 결국 4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클라라는 그 후로도 무려 40년을 더 살았는데 재혼하지 않고 평생 남편의 이름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연주 커리어를 다시 본격적으로 이어가면서 동시에 슈만이 남긴 악보들을 정리하고 편집해서 세상에 알리는 작업에 여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슈만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클라라의 이런 헌신이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클라라는 연주자 또 편집자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능력 있는 작곡가였죠. 출중한.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작곡을 배워 결혼 후 육아와 살림 속에서도 틈틈이 곡을 써왔는데, 그 중에서도 피아노 3중주 4단주는 클라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음악적 목소리가 온전히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 엔딩곡으로 이 곡은 준비했고, 자, 3부 마무리 곡은 그 이전에 우리 슈만의 마지막 유작, 그 라인강으로 던지러 가기 곧 직전까지 썼던 바로 그 곡, 유령 변주곡 24번입니다.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은 슈만과 클라라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 인생이야기, 또 음악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결혼에 골인하고, 또 서로의 음악을 누구보다 아껴주면서도 결국 정신질환이라는 가혹한 벽 앞에서 이별해야만 했던 두 사람. 그 사랑과 이별의 시간이 고스란히 음악으로 남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선율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새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두 사람의 곡을 다시 꺼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진행의 DJ 정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맞춰 내 속이 텅 비어버려서 마땅히 떠오르는 좋은 제목이 없는 girl yeah. 나를 말없이 안아줘 두 수 없이 내뱉는 내 한숨에 대답해줘 내 목소리를 들어줘 잠시만

0: 네 그렇듯 나 여기 있을게. 너만을 위해 꽃을 피울래. 그렇게 나는 내게로 너와 나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 둘이 영원히 이 순간에 forever young.
1: Yeah, 네가 준비되면 let me know. Just tell me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어. I'm ready. Just spread your wings. Come to me. Yeah, hold you so tight. 시간 멈출 수 있니? You know. They say that kissing is a language of love. 그렇다면 너랑 대화하고 싶어. 내 마음 감싼다면 I start in 3, 2, 1. 사랑.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Excited and cool. I'm here. There's something.

안녕하세요. 천천히 만나고 천천히 삶을 배우며 천천히 함께 성장하는 시간, 천천만만 천인천생 만인만세 커뮤니티 천천만만 봉이봉이 구슬봉이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들은 슬슬 고민이 시작되는 계절. 방학 동안 뭘 시키지? 영어는 계속 해야 하나?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 하루만 늦잠 자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 시간. 잘 쉬지도 못하는 아이, 그리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천천만만에서는 조금 느리게, 조금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잘 쉬는 아이는 잘 자라고 잘 관계 맺는 아이는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였나? 혹시 학원에서 공부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골목을 뛰어다니던, 아니면 학교 운동장을 누비던, 수도가에서 물장난을 하던, 물풍선을 터트리면서 옷이 흠뻑 젖었던,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는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오늘 첫 시간, 그 시절에 우리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시작해볼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